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멜라니 호프만의 찬양을 먼저 들으셨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자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평기님, 5월 마지막 주일 제가 사역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인천 도두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육대회도 함께 했는데 점심으로는 제육볶음 120인분 직접 섬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봉헌의 달이죠. 오늘은 군교회 사역 갑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지난주 체육대회에서는 어떻게 이기셨나요? 정말 즐거운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신청곡 적어주셔서 준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From God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유동근님께서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엄마 손 붙잡고 예배당으로 따라와준 우리 꼬맹이들 얼마나 예쁜지요. 지금은 비록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지만요. 분명 성장해서 어릴 적에 배웠던 말씀과 찬양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귀여운데요. 분명 말씀대로 성장하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과 찬양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 자라날 겁니다. 그럼요. 야곱의 축복, 소리엘의 찬양 정해주셔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로랑스 드빌레르 교수의 모든 삶은 흐른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알 듯 말 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난다. 우리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준하와 나의 찬양 한부영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돈 모엔의 찬양입니다. 마뉴의 주제 Fairest Lord Jesus.

예수 안에 소망 있네. Keith and Christine Getty의 찬양으로 In Christ Alone 보내드렸습니다. 폴레리스님, 복된 주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님께서는 여기서도 인사드려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들어오셨고요. 주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천성이 보이는 나이까지 의지, 도움, 승리 주심 감사합니다. 5866번님. 다만 두 자녀 가정에 그분의 그 기이한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분들 가정에 주님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6722번께서는 5월 마지막 주말이었겠네요. 익산 고현교회 120주년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다고요. 함께 뛰고 함께 웃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총 남전도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 결국은 주님이셨습니다. 120주년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의 찬양입니다.

고효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복의 통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유효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CBS 노컷뉴스 듣고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차에 들어섰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의 투표함이 이곳에 이송된 그제 오전 10시쯤 시작돼 2박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이번 달 첫 주 미국 주식을 1조 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 미국 주식 약 1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서학개미의 3개월 연속 순매도는 2023년 4월부터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3.5% 줄면서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의 학생 수는 107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8년 100만 명대가 붕괴됐고 2022년에는 90만 명 선도 깨졌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 학원이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개 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8,600

0: 1,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1,450명으로 56%를 차지했는데 고1 학업 중단자가 한 해 1만 명을 넘긴 것은 종로학원이 201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귀면암 인근에서 62살 등산객 A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호 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A씨는 잡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공개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겠습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환경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때 청지기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노아틴의 꽃들도 보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샤빌리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싱크볼. Back to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먼저 보내드린 곡은 The Weigand Gang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그리고 신예숙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서 보내드렸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데보라 맥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집수리 견적을 받으셨군요. 옷 정리하면서 듣습니다. 다음 주에 한 군데 더 견적 받으려고요. 성실한 업체에 만나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이 집수리 한번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신경 쓰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동사님께서는 이동 중에 듣기로 함께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음이 저도 정말 감사하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창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지금 듣습니다. 지선의 찬양입니다.

3186번. 벌써 6월 상반기 마지막 달이네요. 나뭇잎은 완전히 녹색이 됐습니다. 문득 저의 푸른 시절, 예수님만이 참 기림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때 불렀던 찬양, 올 네이션스의 경배하리 신청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고요.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경배하리 성소에서,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지혜의 글 잠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주일이 다섯 번 있는 달을 맞아서 오늘은 아신대학교 총장이신 정홍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조건적 믿음에서 무조건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 모든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긴장하지요. 아마 첫 목사님도 매주일 설교하시기 전에 나름 속으로는 긴장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긴장과 함께 좀 색다른 기분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설레임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조건적 믿음에서 무조건적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 이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소위 소원 성취의 말씀이 있거든요. 소원 성취의 말씀,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바를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아주 보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소위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권선징악, 그리고 뭐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또 뭐 은혜롭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딱 조건과 결과가 딱 매칭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형식은 인과율인데 내용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내용은요 사실은 인과율과 상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었을 때 기뻐하죠. 그게 원인과 결과가, 왜?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하죠. 근데 그것과 맞지를 않죠. 먼저 기뻐해. 그래야면 네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인과율 같은데 실제 내용은 인과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정반대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가능할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상 내지는 허상이죠. 근데 바라는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보지 못했는데 증거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올레디로 받아들이는 것, 난 예심에도 불구하고 올레디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신 분 없죠? 안 갔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믿음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일단은 제가 정의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혼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하면 우리 막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칼빈의 정의, 웨슬리의 정의, 뭐 그 다음에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믿음하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구제, 전도, 선교 아주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마음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분 보면서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장로님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과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게 할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구제하게 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그리로 몰고 가는 거죠. 그거 없이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하는 척 몇 번 하다가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늘 넘쳐요. 그러면 자연히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찬송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사모하고 교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들이 되지 말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었습니다.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

동행했더라. 동행.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동행이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피하고 싶죠. 핑계를 대고 떠나고 싶죠. 예, 구실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서로 상응해요. 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이건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까? 막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간단하지만 조금 심오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니카의 그 30여 년에 걸친 기도로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와서 성자가 된 사람. 아마 기도의 응답으로 꼭 어거스틴과 모니카 모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업적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바울 다음에 위대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이 기독교인의 교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했어요. 내 신앙의 건강함을 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그리고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향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구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돼. 누가 필요해? 나보다 더 센 존재가 필요해. 그 센 존재를 내가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죠. 신뢰하는데 뭘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개입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왜 좋아? 그냥.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단은 그냥. 뭐 거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좋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향유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조건으로 시작했어요. 드라마틱하게 중간에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에게는 다 특별한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연이 되게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전후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하늘만 뚫렸어요.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잡고 우리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 된대, 교회 나가면 복받는데, 문제가 해결된대, 그 말이 그냥 그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그거라도 잡을 게 없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럴 수가 하면서 기적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까 말했던 신뢰, 그 신뢰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어느덧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새로 결혼하신 부부 있다는데 부부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1일? 부부의 날. 어휴, 그거 아시는 분 대단하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요. 저 학교가 그 양평군 가족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센터에서 부부의 날이 되면 지역에 있는 그 모범 부부들을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모범 부부라고. 그러면 대강 조건이요, 부부가 한 40년 이상은 돼야지 조건이 돼요. 같이 산 지 40년, 50년, 60년 이런 부부들이 뽑혀서 웨딩드레스도 입혀주고 탁시도도 입혀서 부부 사진 찍어줘서 마치 그 리유니온식으로 그런 결혼하는 사진 찍어주면서 뭐 자녀들 다 나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데니까 축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누구나 들었던 그 주례사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해로 하십시오. 이거 아마 누구나 다 듣는 거죠.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아마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서 이 대파 사면 팥불이가 하얘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얘지도록, 머리가 하얘지도록 오래오래 해로 하십시오. 이게 덕담의 주례사죠.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다 보니까 진짜 40년, 50년, 60년 사셨는데 이렇게 해로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두 부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라는 말보다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서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얼굴 보면서. 근데 모든 결혼이 사실은 처음은 조건으로 시작해요. 조건 없는 결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남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숟가락만 들고 와. 근데 그거는요, 그만큼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뭐 하나에 꽂혔다는 거예요. 뭐 하나에. 그래서 딴 거 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딴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자기의 필요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그 조건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더 좋아져요. 아까 아구스티누스 얘기했는데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 품에 내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내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 한자로 떠올릴 수 있을 때 만, 찰만자, 족은 발족자예요. 발족자예요. 만족. 어디까지가 차면 만족이에요? 혹은 머리 위? 우리는 이래야지 만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발목만 차도 만족이에요. 놀랍죠? 만족이라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발목에 찬 거를 찼다고 여길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겠죠. 무릎까지 와야 돼, 허벅지까지 와야 돼, 가슴까지 와야 돼, 꽉 차야 돼. 그걸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족은 발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다음 하박국의 기도를 보죠. 하박국의 찬양인데 하박국이,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오양간, 밭 뭐 줄줄이 쫙 나가고 다 없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rejoice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랬더니
앞에 거 다 소용이 없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아,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막 고민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저 기도를 했을까? 하박국이 처음부터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은 모름지기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해주세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감람나무 풍년들게 해주시고 밭에 추수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이 오글오글 꽉 차게 해주시고 소양간에도 외양간에도 음매음매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다 필요해요. 어느 것 하나가 안 필요하겠어요. 이거 하는 농사 짓고 이렇게 가축 돌보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화과나무만 무성하게 해주시면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아마 이런 중간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뭐 눕고 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는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고 원합니다 했다가 점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구나, 만족, 우리의 발목을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면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기도만 보고 우리랑 나랑 하박국이랑 너무 멀다,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이 틀이요, 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틀이 우리가 오늘 보신 시편 37편 4절의 구조와 똑같아요. 글자만 다르지 똑같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했잖아요. 딱 보세요. 먼저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에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써먹느냐?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데 우리의 신앙을 써요. 저 산상수훈 6장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느냐? 하나님 믿지? 하나님 기뻐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너의 필요와 너의 의를 내세우거나 구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은 우선순위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하나님과 딜하는 법을 배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내가 애를 써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가 발달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용하는 설명법이 발달이 돼요. 여러분 요새 가전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나오잖아요. 그걸 봐야지 제품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간단했지, 요새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숙지하지 않으면 제품을 못 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숙지해 나가요. 숙지해 나가요.

0: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바뀝니까? 자기 사용 설명으로 바뀌어나가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춰나갈 수 있을까? 나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고요. 잘못하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써먹는 게 이게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가 어느 곳에 필요로 할까? 자, 조건적 믿음에서 무조건적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구주를 잊다가 부를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뭘 받아서 내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 받을 거를 기대하고 막 입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거,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시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참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예수 믿고 고난이 안 찾아오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요, 심지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믿었나요? 아니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나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렇게 바뀌죠. 제가 믿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사랑을 뭐라고 한번 정의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줘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기쁘게 안 해주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만 하면 그거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기쁘게 해줘야 돼서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랑은 스토킹이에요. 자기만 좋으라고 한 그 열심 세상에 감당 못해요. 전화 수백 번 하고 집 앞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죽치고 있는 그 집요함, 그거 사랑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죠. 상대방은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 그거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정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나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 삼위일체 주일 첫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날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정동제일교회와 함께한 라디오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택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다시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게임 이용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황 CEO는 서울 신논현역 인근 한 PC방에서 김 대표와 만나 게임 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PC방에 모인 게임 팬들 앞에 함께 나타나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 CEO는 김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해 피지컬 AI, 칩셋 공급 등에 관해 대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70대 남성 택시 기사와 40대 남성 승객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사고 현장 인근 3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은평구는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콘센트를 뽑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이번 달 첫 주 미국 주식을 1조 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 미국 주식 약 1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서학개미의 3개월 연속 순매도는 2023년 4월부터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귀면암 인근에서 62살 등산객 A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호 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A씨는 잡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천 명으로 작년보다 3.5% 줄면서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0: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의 학생 수는 107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8년 100만 명대가 붕괴했고 2022년에는 90만 명 선도 깨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잎으로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오늘 점심은 시원한 냉면과 만두를 먹고 싶어 옆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다 보면 결국 그 음식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쁜 지갑을 보면 이건 꼭 살 거야. 산뜻한 커트머리를 보면 나도 머리를 잘라볼까. 몇 번 말하다 보면 지갑을 사고 머리도 자르게 됩니다. 입 밖으로 낸 말은 결국 행동하게 하니까요. 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봐야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날마다 내 입으로 말한 의도가 뚜렷한 동기가 되고 결국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이웃사랑은 물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작은 애국심이 우리 안에 심어지길 바라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마음 모아 그 사랑도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소리내어 해봅니다. 김윤주의 랄랄라 주일엔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해요.

0: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7일 주일 오늘 첫 찬양은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4110님 직장 일로 지쳐서 주일인데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찬양 들으면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찾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마음의 짐 모두 내려놓고 은혜의 찬양과 말씀으로 평안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예배 오가시는 길 은혜의 찬양과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 또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착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전관웅 웨이메이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는 0056님 신청곡이었어요. 가족들 다 같이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들으신다고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정해주신 찬양이었어요. 시간을 뚫고 보내드렸습니다. 1425님 매주 주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한 주를 시작할 힘을 얻어갑니다. 복잡한 마음, 심란한 마음은 비우고 영혼의 양식은 가득 채우실 수 있게 주일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110km, 영동고속도로 100km 속도 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 땐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아우토반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사고도 잘 나지 않는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작은 약속 하나 때문이죠. 원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조금 큰 차, 4차로는 트럭, 각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가보면 이를 지키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 아우토반을 주행하는 차들은 거의 모든 차가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해요. 어쩌면 사소한 약속이지만 그 덕분에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도 위험도가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지키는 작은 약속들이 우리의 큰 위험을 막아주고요. 주님과도 약속한 매일매일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존영 선예의 매일 주와 함께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때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도 하는 연약한 우리인데요. 그럴수록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각자의 때에 맞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땐 거창한 미사여구보다 내 일상의 소소한 빈칸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펼쳐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 관계에 엉킨 실타래 때문에 속상한 밤, 심지어 오늘 식탁 위에 올릴 작은 반찬 고민까지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려요. 라고 말이죠.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의 단추를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먼저 안아줄 테니까요.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 이미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깊은 신뢰 끝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김시연 내 이름 아시죠? 묵상에 이어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7일 주일 듣고 계세요.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으면서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이 위협받는 데 이르렀다며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택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다시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게임 이용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신논현역 인근 한 PC방에서 김 대표와 만나 게임 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PC방에 모인 게임 팬 앞에 함께 나타나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 CEO는 김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해 피지컬 AI 칩셋 공급 등에 관해 대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70대 남성 택시기사와 40대 남성 승객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사고 현장 인근 3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은평구는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콘센트를 뽑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3.5% 줄면서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의 학생 수는 107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8년 100만 명대가 붕괴했고 2022년에는 90만 명 선도 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0: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즐겨보는 공연 마니아들 중에는 한 작품을 보고 또 보는 이른바 회전문 관객이 많기로 유명하죠. 같은 배역의 여러 배우가 캐스팅되기도 하고 그날그날 배우의 컨디션이나 무대 분위기에 따라 공연의 밀도와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일 텐데 덕분에 재관람 할인이라는 마케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명작에 따라다니는 이런 수식어도 그래서 나온 말일 텐데 공연뿐 아니라 영화나 책도 마찬가지죠. 처음 볼 땐 놀라기 바쁘고 줄거리 따라가기도 벅차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미처 못 봤던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눈에 들어올 텐데요. 그러고 보면 해마다 돌아오는 이 계절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초여름이지만 볼수록 싱그럽고 풋풋하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니까요.

6월 7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함자의 Sunday Morning이었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선 오래전부터 회전문 관객의 티켓 파워가 대단했죠. 10명 중에 1명 꼴이라니까 말이에요. 특히나 10번, 20번 반복해서 공연을 보는 분들은 작품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하고 한 번만 본 관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짤막한 감상평 한 줄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계절의 변화를 깊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수십 번의 여름을 보고 또 보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감각들이 더해지니까 계절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야흐로 싱그런 초여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 리치.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자라 랄슨 클린 밴딧 심포니였고요. 올가을에 내한 공연하는 차니푸스의 Dangerously, 또 창수님, 진솔님, 진원님, 두아리파의 Levitat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1664번으로 얼마 전 아침 일찍 서둘러서 둘째 아들의 농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파주에 있어서 데려다주고 근처 마장호수 한 바퀴 돌고 여유도 부려봤죠. 더불어서 지수님 해피송도 들으면서 걸으니까 발걸음도 사뿐사뿐 신나고. 근데 문제는 농구대회는 졌다는 거. 그래도 제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아니, 이기고 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그 행사가 요즘 참 많더라고요. 러닝이나 걷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등등 이런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가 많은데 또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겠죠? 성장의 계기로 삼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그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신청곡 이어지고요. 먼저 미네르바의 여름님 하트예요. Alone.

옥수토박이님, 2328님, 오프스였습니다. Life is life. 또 오일탱크님, Journey였어요. 시원한 스티브 페리의 음성이 아주 좋았죠. Separate Ways였고요. 미네르바의 여름이 Heart의 Alone이었습니다. 8519번으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댁에 가서 에어컨도 청소하고 선풍기도 깨끗하게 세척해 놓고 왔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있으니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에어컨

그건 당연히 요즘 실내에서 특히 사무실 같은 곳에서 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는 나오고 있죠. 선풍기도 그렇고 수박도 달더라고요. 여름처럼. 여름이죠, 여름. 이렇게 자연은 아름답고 식탁은 풍성한 계절. 좋은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보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지리사님 4953님 청하셨어요. 마이클 부블레가 노래합니다. Home.

스티비 원더 레이틀리였고요. 또 다이아나 크루의 음성으로 데스페라도, 마이클 부블레 홈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샤데이예요. 스무스 오퍼레이터.

샤데이 스무스 오퍼레이터였습니다. 해피송 1부 닫는 곡은 화곡동 김밥님 신청하셨고요. 산타나 홀더 넘기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0: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어물쩍 국정조사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국회 조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부산 국가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이 위협받는 데 이르렀다며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치킨 애호가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치킨 가게를 찾을 예정입니다. 황 CEO는 오늘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한 치킨 가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할 예정인데 이곳은 그가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나 화제를 모았던 곳입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와 최 회장이 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등 양사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강요 이사회 참석자 만난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차관은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동쪽을 중

0: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0: 1시 5분입니다.

0: 0702님, Family of the Year였어요. Hero,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이 청해 주신 곡들,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이 시간이 처지면 안 되죠. 신나는 곡들이었어요. 파타야 김회장님 아라베스크의 Someone is waiting for you. 또 1182님 0710님 런던 보이스의 My Love. 호레노츠님 둘리스의 The Danc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공기의 온도 또 초록의 짙음이 확연히 달라졌죠. 본격적인 여름의 문을 여는 6월의 첫 주말입니다. 여름이란 단어는 마음속 열정과 꿈들을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하는데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점,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만큼은 현실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반짝이면 좋겠습니다. 팝의 위로, 오늘은 A Great Big World의 Rockstar입니다.

A Great Big World의 Rockstar는 2014년 발매된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꿈을 좇는 순수한 열망을 노래하고 있죠. 주변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겠다는 이 긍정적인 곡은 경쾌한 피아노 선율과 웅장한 코러스가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후렴구로 갈수록 에너지가 폭발하며 마치 한편의 뮤지컬 넘버를 듣는 듯한 드라마틱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지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노래 팝의 위로 A Great Big World의 Rockstar입니다.

카페 미루, A Great Big World의 Rockstar였습니다. 6월 7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을 좀 더 이어가야겠죠? 신청곡 좀 들어야겠죠? 먼저 제주 딸기산도님 원 리퍼블릭이에요. Good Life.

우유선님 애니메이션 트롤 OST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었고요. 해피초이님 마룬5의 Lucky Strike 또 딸기산도님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였습니다. 7444번으로 자연이 참 찬란한 요즘이잖아요. 저는 텃밭에 가지며 오이며 토마토, 고추, 애호박 등을 심었습니다.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얼른 자라나길 기다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확을 준비할 때죠. 더 더워지기 전에 또 한여름을 대비하고 가을을 기다리기 위해 또 막바지 구슬땀을 흘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자연은 아름답고 그때그때 그 시절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게 자신만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비틀스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곡 어떨까요? 서여선님 또 7928님도 청하셨는데요. 비틀스입니다. Let it be.

신청곡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피송을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신청곡이 꼭 나온다. 그렇다니까요. 두루시님이 신청하신 댄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였고요. 또 정민호님 함께하고 계시죠? Barbara Streisand의 Woman in Love, 또 여선님, 7928님, Beatles의 Let It Be였습니다. 1567번으로 저의 48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마침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이보다 더 기쁜 선물이 없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곡들 감사하고 즐거운 오후 함께 합니다. 우연히 생일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너무 기쁠 텐데 혹시 엄마를 보려고 엄마 생일을 축하하려고 일부러 그 날짜를 맞춰서 나왔다고?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감동적인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라드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잘 들으셨죠? 저희가 마지막 곡도 좋은 곡으로 준비해 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최종현님, 픽입니다. 스펜다우 발렛이 노래하고요. 트루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 모인 인원은 오늘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한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에서 20, 30대 시민 주축으로 양상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어물쩍 국정조사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때 국민의힘이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정부 여당은 문제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기승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등 경영진과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PC방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휴머노이드 로봇, 엔비디아의 AI PC 브랜드인 RTX 스파크 기반의 게임 분야 협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는 크래프톤 경영진, 팬들과의 만남 이후 곧바로 길 건너편의 다른 PC방으로 이동해 NC 김택진 대표의 아이온2 이용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이 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강요 이사회에 참석자 만난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차관은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OECD는 지난 3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네가 좋아
4: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

0: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 질 것이다. 나눔의 미학을 아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가 함께한 나눔의 미학으로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

0: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Hyun이 몇 살? 세 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도 사랑해. 운지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2: 사랑해요.
1: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배가 되는 기쁨, 우리들의 삶.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역시 그런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강성식, 피아노 박채성이 함께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귀여운 아기 목소리로 시작한 곡 나누어 주어요. 다이카 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2부에서는 묵상글 준비하고요. 1부와 2부에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이삭줍기로 한 곡 한 곡 전해드립니다. 프리티님께서 이인경 예수와 리틀걸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와, 저 보통 마마베이비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곡도 함께 해볼게요. 리틀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곡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의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숙님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와 함께 찬양도 마음의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은성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구자옥 목사님 음성으로 말씀 보좌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인경 예수와 리를 걸 그리고 천국은 마치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 찬양에서 그리고 구자억 말씀보자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은성 마음의 예배 하트 오브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님께서 만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수술 잘 마치셨나요? 아미의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이 낙상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한동안 무척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 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전해드리고요. 경원선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에 감사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감사위의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 또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으로 I will learn to you, 알빈 슬라우터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삭 줍기 전해드릴게요. Thank you, Jesus.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0: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민생정책을 지휘해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중 3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서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장례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운구차로 옮겨지는 고인의 영정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여승주 한화 부회장을 비롯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 역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공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로 지난 1일 오전 로켓 추진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 모인 인원은 오늘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에서 20, 30대 시민 주축으로 양상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어물쩍 국정조사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때 국민의힘이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미래

바발론의 찬양 Can River Day 그리고 클레이 크로스, 비비 와이넌스, 밥 칼라일이 함께한 I Will Follow Christ 두 곡의 해외 CCM으로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삭줍기로 2부 꾸며드리고요. 묵상글도 함께 나눌게요. 푸른 동사님, 은영님, 찬양을 콧노래로 병실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셨어요.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 Reasons라는 원곡을 갖고 있고요. 우리 곡으로는 송축해 내 영혼 혹은 만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불려졌죠. 오늘은 강중현이 부른 송축해 내 영혼으로 찬양 함께 할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에 함께 동행합니다. 6월 후원 전화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CBS 레인보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24시간 찬양 방송 조이포유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포스 소향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마티스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말입니다. 너무 비둔하거나 나약하지 않은 손과 팔로 언제든 뻗고 들어 올리고 당기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딛는 걸음마다 생명과 활력을 느끼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현장으로 기쁘게 뛰어들 발과 다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빈둥거리기보다 활동하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려고 꾀를 부리기보다는 타인을 돕기 위해 몸을 써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글에 이어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찬양 전해드렸어요. 오늘 함께 나눈 데이빗 마티스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기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상 글이 좀 더 어떤 원동력을 제기하는 멋진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꾀를 부리기보다 사랑을 위해 섬기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또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도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기,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식탁을, 밥상을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귤이 있어 감사도 이어봤는데요. 후식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마란의 찬양이었고요. 홀리원의 찬양이죠.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 전해드렸고요. 희주일의 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루닥다구리님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서 방송 듣는 중이에요. 모임에 많아 피로한 듯도 하네요 하셨는데 다들 아프지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쉼의 시간도 꼭 가지시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봅니다. 배상진님께서는 역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상큼하게 아침에 날 이끄시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침에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의 음성으로 날 이끄시네 들어보셨어요. 천등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닭갈비를 방송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난 화요일에 잘 받았답니다. 또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서 파티하려고 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축복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선물들 그중에서도 우리 천등사님은 닭갈비 선물 잘 받았노라고 이렇게 후기도 적어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쁨이 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또 기쁨의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박요한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민생정책을 지휘해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자

0: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중 3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서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장례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운구차로 옮겨지는 고인의 영정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여승주 한화 부회장을 비롯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 역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공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로 지난 1일 오전 로켓 추진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 모인 인원은 오늘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에서 20, 30대 시민 주축으로 양상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어물쩍 국정조사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 이해식, 양부남 의원 등 9명은 국조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여당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유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 방향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 어쩌면 그 답답함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보다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껍질을 깨고 있는 아주 치열한 성장의 신호일 테니까요. 문득 찾아온 그 무거운 질문들을 기꺼이 껴안아주고 싶은 지금 함께 들어보죠. Fun and Blondes입니다. What's up?

버넘블런즈의 What's Up,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가끔 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고민 들 때 있잖아요.

0: 근데 그 고민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은 그런 나의 욕구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유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Moody Blues의 Your Wildest Dreams 였고요. 빵빵한 호랭이님께서 청해주신 Starship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그리고 Beach Boys의 코코모 였습니다. 프랭크 신났더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런 시원한 여름 노래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명곡이었어요. 지은님이 냉장고 안쪽에 지금 초콜릿 파이가 하나 있거든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먹어야지 하고 가져왔습니다. 점심도 든든하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금방 배가 고픈 거예요. 아 진짜 어떡하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말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합법적으로 좀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일주일 열심히 살아온 날을 토닥토닥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충전해야죠. 얼른 드세요. 괜찮습니다. 1305님 주말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0337님 청해 주셨어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베를린입니다. Take My Breath Away 나비의 꿈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Bare Naked Ladies의 It's All Been Done이었고요. 이글사이 체리의 Save Tonight, 양평땡님 신청곡, 그리고 제니퍼 페이지의 Crush, 이영규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어요. 반디님이 일주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하셨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도 6월 1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근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슬픈 얘기기는 한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진대요. 우리 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걔네는 아 시간 빠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한데 또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셀프 칭찬 한번 해주자고요. Long Goodbyes 카멜의 곡 띄워드릴게요.

네, Too Much Love Will Kill You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주말은 한 시간에 한 시간을 더해서 두 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아,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오, 이 노래! CBS 뮤직 차트 77위 Imagine Dragons의 Thunder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터지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민생정책을 지휘해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삶처럼 사랑한다며 사실상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 9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0: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 이해식, 양분남 의원 등 9명은 국조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여당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 을지로의 한 냉면집에서 만나 1시간가량 식사하는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으로 미뤄볼 때 황 CEO와 정 회장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AI와 로봇 등 주제로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와 정 회장의 이번 만남은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중 3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서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장례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운구차로 옮겨지는 고인의 영정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여승주 한화 부회장을 비롯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 역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공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로 지난 1일 오전 로켓 추진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파이프라인님 신청곡으로 하효진의 라이키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몸이 그루브를 탄다. 이 말이 좀 어울리는 곡이지 않았나요? Steely Dan의 Hey 19이었고요. Fleetwood Mac의 Dreams, 조윤진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5340님이 어느새 여름의 초입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우리 가족 제 7순 파티로 전부 다 모였습니다. 결혼도 엊그제 한 것 같고 한데 어느새 손주 녀석들 5명이 있는 71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런 게 인생 무상인가요? 그래도 손주 녀석들 커가는 걸 바라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와, 7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까 1부에 시간 참 빠르게 간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5340님은 이 예쁜 손주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걸 보니까 참 잘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바위나리님 신청곡이에요.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그리고 CBS 뮤직 차트 53위 곡 휘트니 유스턴의 I Have Nothing 들어보자.

프리다의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이었고요. 필 컬린스의 In the Air Tonight까지 함께 들었어요. 보라님은 팝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 남편부터 해서 아들, 동네 언니들한테까지 라이키 팝에 많이 추천해서 듣게 됐어요 하셨네요. 어머! 감사해요. 또 이렇게 영업을 당하셨군요. 환영합니다. 보라님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오신 만큼 마음에 드셨으면 주변에 널리 널리 하효진의 라이키 팝 소문 많이 내주세요. 보물섬님, 더위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콩국수, 내일은 열무국수, 내일 모레는 평양냉면, 그리고 피곤하고 허하면 삼계탕으로 이겨냅시다. 이거 완전 알찬 계획 아닌가요? 여름 이겨내기 계획, 오늘은 콩국수, 내일은 열무국수.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또 먹을 음식, 제철 음식들이 참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중에 삼계탕이 좀 끌립니다. 아, 맛있겠다. 삼계탕 먹으면 왠지 이 뱃속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 아시죠? 저는 삼계탕으로 한번 이겨내볼게요. 메뉴 추천 감사합니다. 진달래님이 주부는 매일이 바쁩니다. 쉬지 못해요. 오늘도 음악 들으면서 저녁 준비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주부에게는 휴일이 없죠. 내가 뭐 일을 좀 쉬더라도 아, 우리 가족도 챙겨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10cc의 I'm not in love 였습니다.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It Pop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CBS 뮤직 차트 93위 브라이언 애덤스의 I Do It For You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7일 주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잠시 올림픽공원 한복판,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집회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극우 성향의 집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라고 얘기합니다.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시위냐 소요냐는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현장에서 20, 30대 참가자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습만으로 2030 세대의 전체의 생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낙인도 일반화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2030의 표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목소리는 없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지금은 그 질문들을 던져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 CBS 첫 곡 2NE1의 Fire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시작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따끈따끈한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수육청.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2: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0: 시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그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이 됐어요.
1: 네, 한 후보자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IT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중소벤기부 장관을 맡아왔고요. 이번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도 발탁이 됐는데요.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게 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약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입니다. 역대 두 번째인데요. 네. 정치인 출신 김민석 총리에서 이번에는 좀 민간기업이라든가 산업정책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건데요. 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뭐 AI 대전환이라든가 민생경제 또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정책에 두겠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총리에서 기업인 출신 총리라는 점, 요거 이제 2년 차에 저 경제에 좀 방점을 더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총리 후보로 많이 언급됐던 인물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잖아요. 청와대에서 이번 인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청와대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또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다라고

0: 했는데요. 민간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에 대전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장관으로서 이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해왔고 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반도체 우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기대를 했습니다.
1: 네, 자리에서 물러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도 뜨거운데 SNS 통해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 황금시대를 열겠다. 이건 당권 도전을 하겠다 이건 거죠?
0: 네, 그렇게들 모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에 오늘 좀 긴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정치라는 건 시대 정신의 실현이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또 민주당 100만 당원의 사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연속 집권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한 실용 연합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3처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대표 출마라고 하진 않았지만
1: 네.
0: 당 복귀와 더불어 당 혁신, 당원 주권을 앞섰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당권 도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네, 김민석 총리 메시지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한 만큼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두고 이제 뭐 일각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론 책임론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어떤 스트레스를 취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상 이 김민석 총리의 이 당권 도전 여부와 맞물려가지고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청 노선이 결정이 되면서 여기서 연대가 있을지 또 정선희 대표가 연임을 공식화할지 이 부분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여는데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0: 네, 일단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을 평가를 하고 집권 2년 차의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각본 없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 외신 기자들만이 아니라 대학 언론 학생들도 질문자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투표용지 부족과 맞물린 선관위 개혁 문제, 또 새 총리 인선,
1: 네.
0: 김민석 총리의 민주당 복귀, 또 유럽 순방을 앞둔 외교 현안 이런 것들이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가 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내일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장노혁 대표 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재선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0: 네. 지금 장 대표는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장 대표는 잠실 올림픽공원 앞에 집회를 두고도 올림픽공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라면서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나도 이것에서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사전투표제도 폐지도 함께 꺼내들었는데요. 장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다라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며칠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1: 네, 장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는데 유럽 순방 전에 회담을 갖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네, 오늘 당장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라면서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 개표사업 집회 그리고 재선거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장동 대표는 이 사안을 두고 네.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답하지 않은 채 순방길에 오를 경우 국민적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압박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만 장 대표의 메시지는 진상규명 요구를 넘어서가지고 재선거와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선관위 개혁까지 네.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상 좀 본인의 리더십을 다시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재선거를 주장하면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지 그러니까 이미 이긴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요.
0: 네,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재선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장 대표가 다시 재선거 이야기를 꺼내든 상황인데 사실상 장 대표 입장에서는 재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질 가능성도 낮고 네.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당내 최대의 차기 대선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 후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두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재선거 선거를 주장을 통해서 또 지금 불고 있는 책임론에서도 조금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렇죠. 맞죠. 지금 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장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사퇴, 거취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잠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라고 말을 돌렸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올라타서 본인은 일단 이 비를 피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1: 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0: 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입지가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이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이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하는 때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다시 정쟁 일변 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1: 네.
0: 이 강수석 대변인은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힘의 본질 흐리기와 막무가내식 공세 본능이 여전해서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문제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을 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아니라 장 대표 혼자 요구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렇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1: 지금 민주당은 이제 재선거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만약에 재선거를 요구하게 되면 이거 선거 불복 아니냐 이런 또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1: 네.
0: 조금 모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라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이었습니다.
1: 8일이면 내일이에요.
0: 네, 바로 네. 내일이죠.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면서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1: 네.
0: 단순한 부실 행정착오만으로는 넘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국조와 별도로 이 선거제도 개혁기구도 검토를 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1: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이제 방식이나 조사 대상 이런 거 놓고는 조금 신경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근데 지금 또 국조와 특검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일단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장동혁 대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또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하고 현 당지도부하고 약간 좀 기류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마침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송호선 대표 임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네. 차기 원내 지도부에 또 누가 되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기조를 더 강화할지 결정되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잠실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요 시위대 사이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다고요.
0: 네,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 앞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현장에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재선거 구호를 외치면서 태극기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투표권 보장하라, 재선거 등의 메모와 피켓도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집회 초반에는 부정선거 주장이나 특정 정치 구호도 꽤 나왔는데
1: 그렇죠. 네.
0: 지금 주말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선거 요구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 외 정치 구호 금지, 정당 X 같은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즉
1: 네.
0: 특정 정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참가자는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참정권 침해를 외치기 위해 나왔다라며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또 일부 참가자들이
1: 네.
0: 부정선거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뉴시스 보도를 보면 참여자 규모가 오후 들어 크게 늘었고 또 일부 참가자들은 정치색을 떠나 참정권 문제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지금 경찰도 배치돼서 만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방북을 앞두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요.
0: 네. 김여정 총무부장이요. 이 방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김여정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의 미국 측의 설명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결국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나온
1: 그쵸.
0: 담화이기 때문에
1: 네.
0: 북한이 지금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비핵화 문제는 사전에 빼려고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이제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선제적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근데 이 메시지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군사 현장을 시찰을 했다고요. 이거는 이제 미사일 생산 능력 실질적 확대를 강조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 우리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라고 좀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군사 현장 시찰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업 분야를 점검을 하고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은 김 위원장은 향후 5년 안에 관련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하라 이런 목표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아까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전제를 한 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1: 네.
0: 이 대화 복귀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겠다 이런 흐름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 의제, 이 의제가 뭐가 될지도 좀 관심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는 게 이제 2019년 이후 한 7년 만에 성사가 된 겁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는 당연히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 또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지원 문제,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과시를 하면서 미중과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북한이 좀 자신들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좀 풀이가 됐는데요.
1: 네.
0: 결국 관건은 중국이 정말로 비핵화 문제를 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앞에서 언급을 할 것이냐 이런
1: 네.
0: 문제인데 중국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주석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낮은 수위로만 관리한다면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주장에 중국이 거리를 두지 못하고 묵인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참 이 소식으로 수일 동안 네. 떠들썩합니다. 선거 업무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현장에서 욕은 경찰이 다 먹는다.
0: 아, 네, 일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들이 하고 욕은 경찰이 먹는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인 거죠.
1: 네, 이번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선관위에 네. 대한 규탄 여론이 커지고 해체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분노하게 되는 게 네. 중앙선관위가 경무부서도 아닌데 왜 이러나.
0: 네. 그치.
1: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던.
0: 선거 때만 바쁜
1: 그렇죠.
0: 건데.
1: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투표소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투표나 개표할 때 보면 많이 눈에 띄는 분들이 실은 지방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0: 아.
1: 네, 그렇고 사실 이번에 개표 중단해라 시민들이 네. 처음에 투표소 봉쇄 시위를 벌였잖아요. 지방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투표함 반출되지 않으면은

0: 투표 관리관도 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네. 송파구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에 봉쇄 22시간 만에 공무원 한 명이 탈진해서 아.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네. 뒷수습을 맡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도 우리가 선관위 하청업체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한 경찰 공무원이 글을 올렸는데 선거문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현장에서 욕은 경찰이 다 먹는다. 이렇게 자조했습니다.
1: 이건 진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목소리네요.
0: 네.
1: 투표지 부족 사태 이게 사실 선관위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지금 뭐 얘기는 지방직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독립성이 강한 전 세계적으로도 강한 기관입니다. 네. 워낙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에 관권 선거, 부정 선거 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선거 업무는 또 상시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에는 또 인력을 지방 공무원들로 차출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그냥 대부분 선거 행정을 지방 행정 기관이나 내무부 이런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1: 아.
0: 그렇게 본다면 한국 네. 선관위는 힘이 강하다.
1: 그러네요.
0: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선관위가 그러면 선거 관리를 지휘하거나 선거법 해석하는 건 잘하고 있느냐.
1: 네.
0: 이게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 이미 투표지가 모자란다는 이 초보적인 사태에서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사실 저도 그런데 출마를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선관위에 대한 비토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1: 어떤 점
0: 출마를 때문에요? 해보면 아는 게 네. 선관위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디테일해서 선관위가 이렇게 개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후보자들이나 정당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선관위 특히 지역 선관위 포함해서
1: 네.
0: 쓸데없는 걸로 참견을 하고 이런 경우들.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어떤 네. 후보자가 길거리에서 지지자한테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1: 후보자가. 네.
0: 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후원 처리했냐.
1: 음식 그냥 고생한다고 네. 음식 준 거.
0: 그런 규정을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깨알같이 선거법 규정을 적용을 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선거 당사자보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그러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기소가 돼가지고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전문성은 엉망이 됐는데 독립기관이랍시고 통제를 또 받지 않는 조직이 됐다. 이런 거에 좀 총체적인 분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부정선거나 이런 역사 때문에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여한 건데 이게
0: 네.
1: 권한만 비대해지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좀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이 총체적
0: 그렇죠.
1: 난국 상황이 된 거 아닌가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투표지를 추가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0: 네, 투표지가 부족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투표소에 그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1년 번호가 있습니다. 투표지에. 근데 손으로 1년 번호 란에다가 손으로 적어서 배부를 했어요.
1: 네.
0: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투표지는 그 전날까지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1년 번호는 인쇄되어야 한다라고 150조에 나오거든요.
1: 네.
0: 이게 취지가 명확한 것이 1994년 이전에는 법에 기입이라고 돼 있어요.
1: 네.
0: 근데 기입을 인쇄로 바꾼 거는 손으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 그러네요. 명확한 거네요.
0: 예.
1: 네.
0: 그래서 언론사들이나 이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중앙선관위의 해명이라는 것이 돌발 상황 대응을 위해서 손으로 기재해서 추가 배부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왔었다.
1: 네.
0: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편람에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선관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선인 거지
1: 그러니까요.
0: 자신들 스스로 만든 매뉴얼이 더 우선인 건가 그걸로 법을 창조를 해낸 거거든요. 이런 이 법을 적용해야 될 기관이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1: 그러니까 법보다 사무편란을 더 위에 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시민들의 비판과 항의가 들끓고 있는데 지금 잠실 개표소 앞서도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지만 이 재투표 요구하는 봉쇄 시위 그러니까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목소리다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게 아닌 시민들도
1: 네.
0: 있습니다. 일단 재투표에 대해서 규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198조를 보면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이번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 그 시민들의 수를 예를 들어 2등한 후보 쪽에 다 더했을 때 결과가 뒤집힌다. 이러면은 충분히 재투표를 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시민들이 재투표보다는 선관위 인적쇄신

0: 하고 선관위 개편해라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대학교 학생회들이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로 재선거 주장은 현재 소위 봉쇄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1: 네.
0: 여기도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0: 대통령 네. 탄핵 반대 아 탄핵 찬성 시위죠. 거기서 뭐 아이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결제를 했잖아요.
1: 뭐 이런
0: 우리도 성결제해 달라라고 악플 달고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문제도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이런 군중 심리 위에 올라탈 생각을 하지 말고 정치가 할 일을 해라.
1: 네.
0: 강도 높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제도 개선하고 재발 방지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제대로 정치인들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시민들의 이런 정당한 분노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네. 본인들의 정치 이점을 이용하려는 거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도 다양하고 요구하는 내용도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인 걸 봐야지 그냥 앞에 모여있는 시민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1: 네, 선거 업무는 지방직 공무원이 다 하고 요금 경찰이 먹는다. 선관위에 대한 이 원성 어떤 맛인가요?
0: 네, 탄 누룽지의 맛입니다.
1: 탄 누룽지의
0: 네,
1: 맛.
0: 안탄 부분은 선관위가 네. 네, 유권자의 속을 다 태워놓고 본인들 권한만 박박 긁어갔습니다.
1: 네.
0: 남아있는 탄 누룽지만 이 지방직 공무원들과 현장의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네. 우리 국민들이 또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탄 누룽지의 맛은 쓰죠. 유권자들의 네. 마음이 지금 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쓴 음식이 보통 몸에 좋은 음식이 많은데 네. 타서 쓴 거는 이거는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네요. 다음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두 번째 준비한 말은 이번엔 딱히 민주당을 뽑을 이유가 없던데요.
1: 이거는 이제 유권자 얘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얘기겠네요.
0: 네.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한 한 서울 은평구 30대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1: 네.
0: 머니투데이는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정원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취재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1: 네.
0: 2030 남성이야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우세하다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1: 네.
0: 이번에는 민주당의 2030 여성 지지율, 그러니까 정원 후보라든지 이쪽 지지율이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 18세 내지 29세 여성의 정원 후보,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48.5 대 41.4. 물론 정원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1: 네.
0: 4년 전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67.0%보다 많이 낮았고요. 그리고 서울 30대 여성에서는 아예 승패가 뒤집혔습니다.
1: 네.
0: 오세훈 53.6 대 정원 42.8. 예, 출구조사 결과가 그랬고요. 사실 정 후보가 예년의 민주당 후보만큼만 얻었어도 서울시장 선거는 이겼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1: 네.
0: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캐스팅 보터는 2030 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 뭐 짧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집회 때 이제 응원봉 들고 이제
0: 네.
1: 전면에 나섰던 20, 20대, 30대 여성들이 이번에 이제 정원호 후보를 안 찍은 것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2030 여성의 표심을 좌우 한 것 뭐였을까요?
0: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1: 네.
0: 좀 추가적인 걸 발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서울 선거를 보면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 후보를 안 찍은 유권자들 층이 제법 보이는 거거든요. 정원 후보가 더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지방의원이나 구청장 민주당 후보보다 더 적게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보통 지방선거는 우리가 줄투표한다는 얘기들을
0: 네.
1: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뭐 시장 뽑으면 같은 당 구청장 후보를
0: 네.
1: 뽑는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0: 그렇죠.
1: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는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1: 네.
0: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후보와 캠프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의외의 결과인 것은 정원 후보가 구청장 하면서 X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이 X 유저 중에서는 2030 여성
1: 그쵸.
0: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인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후보한테는 어떤 논란이 있었을까 했을
1: 네.
0: 때 이게 뭐 진실 공방이 있긴 했지만 주폭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이게 남녀 떠나서 20대 30대 유권자들한테 악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이는 게 이제 현장 설명회에서
1: 네.
0: 정원 후보가 설명하지 않고 어떤 전문가가 설명하는 게
1: 그쵸. 네.
0: 예, 보좌진이 후보님이 좀 직접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1: 네.
0: 그 댓글 반응들을 그때 당시에도 살펴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년층 유권자들은 그런 걸 봐도 아 원래 정치인이 그렇게 세세한 거 얘기 안 한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오히려 중년층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청년층 유권자는 제가 수년 동안 보아오고 근데 그런 걸 잘 못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1: 본인이
0: 않고.
1: 공약을 하는데
0: 그렇죠.
1: 왜 본인이 얘기를 못해? 이런 반감이
0: 네,
1: 있었다는
0: 직접
1: 거죠.
0: 직접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 모습을 좀 견디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본격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도 좀 정원 후보 측이나 민주당에서 수습책이 안 나왔었다. 딱히 2030 공약 혹은 청년 공약, 여성 공약 이런 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0: 혹시 2030 여성이 기본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줄 걸로 생각을 해서 2030 남성으로 의식해가지고 혹시 몸을 사린 건 아닌가 이건 한번 그 선거 당사자들이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030 남성을 의식했다가 또 2030 여성들까지 놓친 전략이 돼버렸네요.
0: 네, 사실은 양쪽 다 통합적으로 해서 마음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1: 이번 선거 결과 놓고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개인의 이제 뭐 한계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이 또 잘한 점도 있을까요?
0: 네, 이게 딱히 뭐 잘했다기보다는 네. 그 스스로 마이너스 요인을 없앤 게 있죠. 일단 오세훈 후보는 내란홍호 논란이 국민의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내란홍호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0: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도 탄핵 소추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당내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어중간한 얼버무리는 행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1: 네.
0: 그래도 적어도 윤어게인 쪽하고는 보조 맞추는 일은 없었고 또 장동혁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운 게 승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1: 네.
0: 이게 국민의힘도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게 이번에 뭐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다들 내란홍호 반대쪽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보여준 거고 민주당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내란 프레임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란 프레임으로는 장동혁 대표 같은 그런 정치인한테는 이길 수 있지만 한동훈, 오세훈, 유희동 이런 정치인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오세훈, 유희동 당선자는 내란 프레임의 수혜자가 됐다.
1: 아.
0: 민주당의 자충수였다라고
1: 네.
0: 좀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오세훈 후보가 이 점은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 네.
0: 소위 갈라치기라고 불렸던 젠더 갈등 전략을 썼거든요.
1: 네.
0: 근데 오세훈 후보는 그런 전략을 쓴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여성들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마지막에 GTX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소문 고가
0: 네.
1: 이제 문제까지 해서 안전 이슈가 막판에 부각이 됐다
0: 그렇죠.
1: 했는데 그게 막상 표심에 네. 영향을 안 준 건가라는 생각이
0: 네.
1: 들더라고요.
0: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답을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는 여성 유권자들이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서소문 이 사고는
1: 네.
0: 오세훈 그 시장한테는 결정타라고 저는 봤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됐을까?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볼 대상일 것 같습니다.
1: 네. 저출산지 고령화로 2030 유권자 비중은 사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권이 지금까지 2030에 대해서 좀 무심한 편도 있었는데 이 2030의 표심
0: 네.
1: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0: 어쨌거나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2030 유권자는 윗세대가 호락호락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거를 기성세대
1: 네.
0: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2030의 어떤 그 유권자하고 같은 당을 찍는 기성세대 유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같은 당을 찍지만 좀 다른 생각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1: 네.
0: 말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고
1: 네.
0: 국민의힘 지지하는 2030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 네.
0: 많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도 86세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자꾸 집 가진 사람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 가진 사람이 보수화된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이 또 찍은 게 그렇게 큰 뉴스인가 오히려 집이 없는데 지금 전월세나 이런 것들 심상치 않기 때문에 2030의 세입자들이 또 민주당에서 이탈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1: 네. 예,
0: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30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그 주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종합적으로 2030 세대는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 충성도가 높지 않다. 이거를 좀 다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이 마치 자기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4, 50% 있는데 결집이 안 돼서 질 수도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는 듯한 네,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했던 부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30 세대는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보통 스윙보터 하면 뭐 충청권을 우리가 스윙보터로 얘기하고
0: 네.
1: 이러잖아요.
0: 네.
1: 지역별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 통해서는 세대별 그 스윙보터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이제 우리 정치는 지역 변수보다 세대 변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세대 변수를 통해서 이념과 정책의 변수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네. 이번에 딱히 민주당을 뽑을 이유가 없었다. 2030 여성의 표심 어떤 맛이에요?
0: 네. 밀키트의 맛이었다.
1: 밀키트의 맛?
0: 네,
1: 밀키트의 맛. 네.
0: 집밥에게 배신을 당해서 에이. 밀키트를 먹어야겠다.
1: 네.
0: 그래서 밀키트를 택한 표심의 맛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

0: 마지막 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인정한다.
1: 뭐 두 사람 말인데 양쪽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가 한 말인가요?
0: 네, 선거 이튿날 6월 4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고개도 숙이고 이제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개혁신당은 단체장 당선자도 없고 광역의원 당선자도 없었고요. 기초의원 당선자는 전국에 딱 한 명이었습니다. 아. 경기 화성시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 지역구죠.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중간평가거든요. 아. 근데 기초의원이 그 지역구에 한 명이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그런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총선에 에서 원외로 밀렸던 정의당도 같은 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정의당이 현역 지방의원 9명 중에 8명이 출마를 해서 5명이 또다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네.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예전 201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정당 중에서도 법력권 쪽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1: 아, 이렇게 이제 제3정당들이 이제 별로 표심을 못 얻은 것과 관련해서 이거 선거제도 때문이다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성과를 거뒀다 평가받는 소수정당도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보당이 있는데요. 네. 지방의원이 더 늘어났어요.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총 41명 당선자가 났는데 4년 전보다 2배. 4년 전에는 21명이었던 게 지금 41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은 창당 이래에 처음으로 그 당 후보로서 지방의원이 배출이 됐고요. 안동입니다. 그것도 네. 경북의 마선거구의 허순규 당선자인데 네. 허순규 당선자가 2024년 총선 때 그때 녹색당 정의당이 같이 당을 임시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때 네. 비례대표 2번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또 낙선을 했고 또 이번에 세 번째로 기초의원에 도전했는데 주목할 게 4년 전 득표율의 2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1: 이렇게 약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거는 한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요거를 이제 허순규 당선자 말고도 진보당 당선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어디 있는 지역인가?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는데 네. 잘 보면 중도시, 대도시도 아니고 농어촌 소도시예요. 어떤 예. 지역이냐? 인구 네.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이 적어요. 네. 그 말인즉슨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뭐 안동이라고 해도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색이 강한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농어촌 소도시에서 열심히 하면 네. 그만큼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네. 거네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지역에서 활동을 해봤거든요. 네. 인구의 유동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서 네. 뭐 실컷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지지자가 이사를 가고 네. 그래서 저도 선거를 두 번 나갔지만 두 번째 선거하는데 이거 첫 선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예, 그런 지역하고 또 정반대 예, 그런 지역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 농어촌 소도시 이 지역은 무소속 단체장도 제법 영남 호남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정치가 가능한 곳이다.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과가 안 좋았던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대도시 위주, 중앙 위주의 정치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편향이 있지 않았는가. 또 이 정당들 입장에서는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진보당이나 녹색당은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몸소 실천해서 네. 이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소수 정당이 근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약한 원인. 앞서 김수민 평론가 경험처럼
0: 저는 그렇게 뭐 중도시 정도. 네. 네.
1: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0: 이게 일단 농어촌 소도시는 그 지역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축적이 되는데 중도시 대도시는 좀 중앙 정치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을 네. 봤을 때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겪어봤거든요.
1: 그쵸.
0: 예전에 네. 소수정당 처음 나올 때는 막 10% 20%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 대도시 유권자가 어느덧 좀 이 당의 브랜드만 보고 여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중소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많이 지쳤고 거대정당 쪽으로 떠나가 버렸다.
1: 네.
0: 그리고 아까 2030 얘기했지만 20대가 군소정당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20대도 30대, 40대가 되면 거대정당으로 넘어갑니다. 찍어봤는데 안 돼.
1: 사표 이렇게 돼서 방지 뭐 심리가 이제 3040이 되면서 네. 더 굳어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참 네. 힘든 환경인 거죠. 이 소수정당 입장에서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정당 스스로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최근 소수정당들 활동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게 네. 미디어 타는 거. 아. 그다음에 오늘도 한 건 했어. 네. 이런 거에 좀 열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거대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보다 거대 정당에 붙어가지고 지지층 좀 나눠주세요 하는 예, 이런 캠페인 또

0: 오히려 재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았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소수정당 부진과 관련해서 선거 문제, 선거제도 문제라는 진단도 많잖아요. 사실 네. 소수정당이 좀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도 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에서 뭐 3인, 4인, 5인 선거구도 있거든요. 기초의원에. 근데 네. 거기서도 군소정당도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가 만드는 게 선거제도 개혁은 군소정당 의석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정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군소정당 스스로 지지율이 안 나오면 선거제도를 네. 개혁해도 의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군소정당 사이에서 이상한 주장이 나오는데 네. 중대선거구에 모든 정당이 한 명씩만 공천하게 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나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지지율만큼 가져가라는 뜻에서 그렇죠. 네. 마련한 건데 한 거대 정당 또 한 명 내서 한 명만 당선시켜라.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이상하게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거제도 개혁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저당 안 되겠네. 이런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점도 군소정당들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임을 인정한다. 요 소수정당들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부진에 빠진 소수정당들의 맛은 짜지 않은 소금이다.
1: 짜지 않은 소금. 네, 소금이 짜야 되는데.
0: 군소정당한테 흔히 하는 평가가 소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짜지도 않다. 짠맛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소수정당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이제 선거가 끝이 나는 김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좀 위로하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1: 네, 김광석의 네. 일어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T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이렇게 산지키놨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조이락의 지금인가요? 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물범택시님, 주말엔 CBS는 믿고 듣는 당. 짧게 보내주신 거 마음에 들어서 뽑았고요. 그리고 2737번 쓰시는 분, 성관이는 경무 아닌 경무에 시달리는 완나풀, 완전 나사풀님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5888번 쓰시는 분, 기다려보긴 하지만 언제 제대로 된 밸런스 잘 맞는 비빔밥 같은 맛을 소개해 주실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비빔밥 같은 음식을 음식에 맞는 그 정치 말, 말의 맛 시간에 어떤 말이 비빔밥에 어울릴지 그것도 기대해 보겠고요. 로자님, 선거관리상의 과실은 응당 비판받고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재선거 실시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후에 불복과 사회적 혼란까지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번 선관위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참정권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뢰 잃은 기간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 그리고 검경 합수본 구성해서 선관위 사태 철저히 규명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오늘 또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주가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휴일 있었잖아요. 네. 임시휴일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하고 선거날 네. 제비보러 동해안에 다녀왔습니다.
0: 제비요? 네. 제비는 좀 사실 그 흥부와 놀부에서만 얘기를 듣고 실제로는
1: 보신 적 거의 없죠.
0: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한 30년 예. 전에는 굉장히 흔하던 새였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네, 서울에서는 이제 거의 제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제비는 여름 철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치고 가을이 되면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혹시 제비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0: 제비 고향을 생각해보지 않는데 제비란 이름 자체가 너무나 토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우리나라 아닐까요?
1: 네. 그래요. 보통 그러면 강남 그래서 강남은 강남구니까.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름 철새니까 텃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철새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비는 이제 봄에 와서 여름에 새끼를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끼를 이제 기르고 가을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향 그러면 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향 맞아요.
0: 제비는 좀 친근하긴 해요.
1: 그렇죠. 네. 흥부전 때문에.
0: 그러면 지금 제비는 이제 이번 봄에는 새끼를 이미 기르는 중이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네. 이제 6월 초였잖아요. 이제 제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번식하고 그러니까 새끼가 둥지에 거의 다 커가지고 얘네가 둥지가 좁아요. 다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쭉 나와서 이러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날아요. 근데 새들도 처음 날 때는 되게 나는 게 허공으로 붕 뜨는 거니까 두려워해요. 우리는 새 그러면 다 나니까 그냥 뭐 네. 당연히 날겠지. 근데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동해안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막 얘가 막 이렇게 둥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날개를 퍼득이다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딱 그 순간을 본 거예요. 한 마리가.
0: 처음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도전하는.
1: 그렇죠. 네. 네. 막 둥지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날개는 막 퍼득이다가 휙 나는 거예요. 처음 나는 첫 비행을 제가 본 거죠. 네. 왜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면 아기가 이렇게
0: 걸음마
1: 짚고 설 때 첫 발 뗄 때 막 거의 뭐 딱 제가 그 기분이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아 제비 너무 잘했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 날아간 애도 이제 금방 날아서 가까운 전기줄에 이렇게 앉더니 계속 짹짹거리는 거예요. 네. 왜 짹짹거리는 것 같으세요?
0: 글쎄요, 왜 짹짹거릴까요? 네, 이거 엄마 찾는 건가요?
1: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0: 왜 제비가 짹짹거리는지.
1: 네, 왜 짹짹거리는지.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보통 이제 새끼들은 밥을 달라고 짹짹거리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엄마, 나 이렇게 날 수 있어. 아빠, 나 봤지? 나 잘 날지? 드디어 내가 날았어. 막 이러는 느낌? 그냥 저만의 해석입니다.
0: 근데 나 이렇게 성공했어. 네. 자신감을.
1: 네, 자신감. 네. 그 다음에, 나니까 뭐 둥지에 있을 때보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 약간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대견하고 마치 그 새끼 제비를 제가 키운 것이냐. 아무튼 대견의 박수를 바닷가였는데요. 막 박수를 혼자서 치다가 약간 머쓱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0: 동화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 감정을 제가 실제 이런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1: 진짜요?
0: 새가 이제 첫 날개짓 타는 거 하면서 엄마 새, 아빠 새가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첫 발을 벼랑 끝에서 내딛는 그게 동화였거든요.
1: 그래요? 네.
0: 그리고 작가님이 지금 느끼신 감정과 비슷한 것 같아서 동화를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떤지. 네. 네. 그 지방선거 끝나고 했는데 이제 어제는 또 망종이 어제 또 현충일이었는데 현충일이면서 망종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망종은 망종? 어떤 절기예요?
1: 진행자님 혹시 까끌하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0: 까끌하기, 까끌까끌 뭐 그런 건가요?
1: 네, 네. 까끌하기. 네. 이게 뻣뻣한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 네. 벼나 보리 보면 이렇게 그림

0: 꾸러기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 있죠. 네네네. 그 이삭 위에 네. 네, 그걸 이제 그래서 망종의 망자가 한자로 까끄라기 망이에요. 그다음에 종은 씨앗종. 네. 그래서 이 망종의 뜻은 까끄라기가 달리는 곡식의 씨앗이 여물어서 수확을 하고 또 까끄라기가 달리는 곡식의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까끄라기는 이제 보리고요. 네. 뒤에 까끄라기는 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네. 그 시기가 그 절기가 망종이라고 해요.
1: 아, 망종이 모내기 시기군요.
0: 예, 되게 네. 24절기 보면은 이제 농사일하고 관련이 깊어요. 근데 특히 이제 망종은 보리 수확 모내기 그래서 이게 한 해 농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내기는 그쵸. 우리의 주식인
1: 시작이죠,
0: 쌀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옛 사람들의 지혜가 참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절기에도 네. 그러니까 다 그 안에 뭘 해야 될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망종이 들어간 속담도 몇 개 제가 찾아봤는데 네. 혹시 알고 계신 속담 있으세요?
1: 아니요. 사실 저는 망종이란 말도 조금 낯설긴 낯설죠. 했어요.
0: 예. 예. 망종 그럼 망중한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이제 이거는 바쁜 중에 한가한. 근데 사실 망종은 한가한 때는 절대 아니고 네. 이게 뭐냐면 속담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해보면 망종에 비가 들면 가을이 좋다.
1: 어제 비 좀 왔었는데.
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비가 오면 이제 왜 그러냐 모내기 하는 계절이니까 철이니까 그때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이제 필요를 하는 때잖아요. 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할 때 좋겠죠. 그다음에 또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망종이 넘으면 바람에 쓰러진다 보리가. 네. 뭐 이런 속담들은 그때 그때 해야 될 일을 딱 알려주는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 들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는 진짜 다 농업과 또 관련이 있고 속담도 농업과 관련된 속담이 많네요.
0: 그렇죠. 네. 농사를 지으면서 계절을 느끼며 살던 그런 시대죠. 근데 지금 21세기는 계절을 거의 느끼지 맞아요. 못하고 사는 네. 진행자님 요즘 제철 음식 뭔지 혹시 아세요?
1: 요새요? 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 열림 있는데 가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야채들이 다 비닐하우스. 대부분 있어요.
0: 그렇죠. 비닐하우스 있으니까. 네. 요즘 제철 음식은 쌈이에요.
1: 쌈이요? 예. 쌈은 지금, 항상 난다고 생각했어요.
0: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때문에 네.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는데 제철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쌈입니다. 요즘 텃밭에서 쌈이 뭐 상추, 쑥갓 거기다가 요즘은 또 바질이나 루꼴라 같은 거 네. 많이 심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기거든요.
1: 그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집에서 루꼴라랑 바지를 키우거든요. 베란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가 싹이 좀 많이 잘 자라더라고요. 요새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하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0: 베란다에서 네. 바지를 저도 키워봤는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잘 키우시나 보다.
1: 잘 크더라고요. 네. 네.
0: 아무튼 이제 저는 텃밭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주변에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선물 받아서 뭐 샐러드 쌈 정말 맛있게 먹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요 무렵이 초여름 채소로 김치나 신선한 밑반찬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보리 네. 이제 보리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햇보리로 지은 보리밥, 보리개떡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매실청 매실 따서 그렇죠. 네, 네, 네. 매실청 매실 장아찌를 담그는 그런 시기입니다.
1: 쌈 얘기하니까 쌈채소 먹고 싶네요. 된장이랑.
0: 다음 네. 주 장터가 열리면.
1: 네. 쌈채소와 쌈장을 사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많이들 기다리셨을 시간인 것 같은데 퀴즈. 최원영 작가의 올해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을 증정하는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때가 가장 뜨거워요. 청취자분들이 평소에 수면 아래 계시다가 이때 되면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자 오늘 퀴즈 뭐예요?
0: 근데 제가 이 퀴즈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얘를 너무 이렇게 지난주에 너무 쉬운 거 들었다고 지난번에 혼나가지고 네. 이번에도 혼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퀴즈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두 가지예요. 객관식. 다음 중 쌈으로 먹을 수 없는 채소는 네. 1번 상추, 2번 부추.
1: 아, 욕 드시겠는데요. 네, 다음 중 쌈으로 먹을 수 없는 채소는 1번 상추, 2번 부추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 저희가 10번째 정답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12번째 해볼까요? 많이들 12번째는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쵸.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한 분을 뽑아 최원영 작가의 올해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환경의 날에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고요?
0: 네, 맞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서 개막식을 하는 서울

0: 국제환경영화제가 있어요.
1: 네.
0: 이게 올해로 벌써 23번째를 맞고 있거든요. 2004년부터 시작한 영화제예요.
1: 네.
0: 이제 여기에 출품하는 작품들은 이제 국내외 다 오는데요. 지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태 환경 이슈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출품되고 있고 심사를 거쳐서 뭐 대상 그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 이걸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이렇게 나누어서
1: 네.
0: 예, 이제 이 상도 수상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 영화제에 국제 경쟁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1: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초록색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초록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0: 그렇죠. 그린 코드.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네. 그린색으로 입어야 된다. 그래서 6월 5일에는 개막식을 했고 개막작을 네. 상영을 했고 오늘은 수상 그러니까 시상식이 있었어요. 수상작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1: 오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초록색 옷을 입고 가셨군요.
0: 네. 네. 그렇죠. 심사평도 했고요.
1: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 아무나.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네. 이달 말까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무료고요.
1: 네.
0: 온라인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이게 20명 이상이 되면 이제 이게 뭐지 상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드리는데
1: 네.
0: 난 개인인데요. 그럼 개인이 볼 수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환경재단에 회원 가입을 하신 뒤 온라인 네. 상영을 신청하시면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서울국제서울환경영화제에서 공동체 상영을 권하고 있어요. 20명 이상이 모여서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학교 또는 교회 같은 이제 종교시설 단체 이런 데서 공동체 상영을 하면
1: 네.
0: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같이 관람하시고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함께.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과 함께 네. 환경 영화도 보시고 기후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민이 되셨으면 합니다.
1: 6월 30일까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누구나 네. 이제 관람할 수 있다.
0: 네. 그리고 네. 오프 상영에도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1: 네, 네, 네.
0: 요즘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다음 주 일요일인 6월 14일 용마 폭포 공원에서요. 길 위의 뭉치라는 반려동물에 관한 영화를 오프로 상영을 합니다.
1: 네.
0: 예, 이번 상영회가 독특한 게 네. 반려동물하고 함께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1: 아, 영화 재밌죠? 상영 사실 반려동물하고 못 하잖아요.
0: 못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뭉치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반려동물
1: 네.
0: 그래서 같이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관람하시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토크 프로그램도 있고요. 체험 부스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영화제가 될 것 같고요.
1: 이건 6월 14일에 한다고요.
0: 예, 하고 네. 지금 아직 신청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1: 네.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합니다.
1: 네. 오늘 올해 그 영화 그 환경영화제 이렇게 수상작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0: 네. 올해 이제 대상. 저는 이제 국제 부문을 이제 심사를 해서 국제 부문 보면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라는 영화가 대상을 받았고요.
1: 네.
0: 심사위원 특별상은 신비로운 조류학이라는 영화가 받았어요.
1: 네.
0: 진행자님 이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제목을 들으면 어떤 영화일 것 같으세요?
1: 로맨스 영화 같은데요. 네.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0: 환경 영화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1: 네.
0: 올해 이제 개막작도 AI에 관한 거였고요. 이 영화도 사실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그러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영화일 것
1: 네.
0: 같아요. 사랑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에 대한 사랑이냐?
1: 네.
0: 그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심해 채굴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아주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심해 채굴을 했을 때 이들의 생태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묵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입니다.
1: 아 근데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네요.
0: 근데
1: 네.
0: 실제로 보면 그 영화를 이제 만든 그 감독님이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 메시지로 네. 자기가 대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막 그 사랑이 심해 생물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막 그 얼굴이나 이렇게 말 속에 넘쳐 흘러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국제 경쟁 부문 21편의 영화를 봤어요.
1: 네.
0: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거의 숙제하듯이 보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1: 네.
0: 근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 그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을 주고 나서도 다 막 이제 영화 감독님도 있었고 뭐 네. 심사위원장 변호사도 있었는데 다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아까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1: 네.
0: 그 이제 주최 측에서 아 그러면 각각 그럼 한 편씩 특별 언급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해. 네.

0: 해서 이제 각각 특별 언급을 또 한 편씩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고른 특별 언급은 뭐였냐면 이제 혹시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네. 사라진 감시자들.
1: 사라진 그러니까, 감시자들.
0: 예, Fatal Watch라고 이걸 골랐는데 네. 이거 바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별 언급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제 해산물 되게 즐기잖아요. 그쵸. 또 바다도 가면 굉장히 이제 뭐 그 풍경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르는지 그 생산 과정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예. 네. 그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에요.
1: 사실 이제 우리가 농산물과 관련해서 이런 유통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수산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0: 모르죠.
1: 같아요.
0: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를 하면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그러면 네. 이제 스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특별 언급 한 줄 문장으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육지에서 사는 우리가 바다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삶은 어느 결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 신청하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사라진 예. 감시자들 우리 식탁과도 이제 연결이 깊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퀴즈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까 쌈 채소로 먹을 수 없는 채소 1번 상추 2번 부추였는데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부추고요. 저희가 12번째 정답자를 뽑아서 이제 최원영 작가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밀크님이 뽑히셨습니다. 밀크님 축하드리고요.
2: 축하드립니다.
1: 네,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너무 문제를 지난주에 쉽게 내셔서 이제 많이 혼났다 하셨는데 3861번 쓰시는 분 부추 또 혼나시겠어요. 아, 그 꽁실꽁실님도 정답 2번 부추 크크크 오늘도 혼나실 듯 혼나실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다음번은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다음번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근데 내일이 마침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환경 영화 얘기도 하고 또 사라진 감시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수산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이런 걸 영화로 다뤘다고 하셨는데 내일이 또 마침 세계 해양의 날이라고요. 네. 이 세계 해양의 날이 생긴 배경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세계 해양의 날은 뭐 이제 다 느끼시다시피 바다 환경이 건강하게 지키고 바다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날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네. 1992년이에요. 그때가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지구 정상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이제 세계 해양의 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네. 2008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세계 기념일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이 날이 제정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러면 1992년에 세계 해양의 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때 벌써 이미 해양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잖아요.
1: 그러게요. 근데 2008년에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채택했던 건 이 기간이 그쵸. 좀 많이 뜨네요.
0: 많이 뜨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다 땅에 살고 있고 인간은 바다 문제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그럼 육지에서는 우리가 굳이 바다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1: 앞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육지에서는 우리가 바다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삶은 어느 결에 멈출 수 있다. 요것과 결국 관련이 있는
0: 맞아요.
1: 거 아닐까? 사실 저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수산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로 내가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바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역할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네. 우리에게 또 가장 큰 쓰레기통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도 이제 언급도 하셨지만 육지에서는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바다는 또 오염물질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도착지예요. 그다음에 뭐 남에게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류 같은 경우는 기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는 그야말로 육지에 사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네. 그래서 세계 해양의 날 내일 해양의 날을 맞아서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인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꼭 좀 한번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또 울림을 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또 바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최원영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운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저처럼 뭐 기타 연주 음악 같은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전설적인 이름입니다. 지미 핸드릭스. 미국의 뭐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고요. 네. 1960년대를 풍미했던 또 다른 로커들이죠.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과 함께 지미 핸드릭스까지 뭐 이른바 3J라고도 불렸었고 또 이분들이 다 같이 또 공교롭게 27살에 요절을 함으로 해서 또 27 클럽, 27 클럽의 이론으로도 일컬어지는 네. 불세출의 기타 연주자입니다. 6월에 이제 미국 뉴욕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이 지미 핸드릭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0: 네.
1: 미국 뉴욕시에서 오는 10일 오전에 이 뉴욕 웨스트 8번가를 지미 핸드릭스 웨이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지미 핸드릭스의 길로 명명할 예정이고요.
0: 네.
1: 이것과 함께 발표되는 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무료 디지털 지미 핸드릭스 수업 과정이 발표가 될 계획이에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지미 핸드릭스 록의 선구적 혁신가이자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라는 제목의 수업. 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이제 초기 블루스 음악 그리고 R&B 음악 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 디자인과 라이브 공연에 미,

0: 미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는 수업 과정, 디지털 수업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든 무료로 접속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1: 진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가 보네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수업 자료로가 나온다는 네, 것 자체가.
0: 맞아요.
1: 지미 핸드릭스 어떤 음악가예요?
0: 1942년생이고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출생입니다. 네. 본명은 제임스 마셜 핸드릭스예요. 그래서 제임스의 애칭이 보통 줄여서 지미인데 네. 이 특이한 거는 스펠링이 조금 일반적인 지미랑 다르다는 거죠. J-I-M-M-Y, 지미.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쵸. 지미 핸드릭스는 J-I-M-I.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짐이 원래 보통의 짐이었었는데 네. 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기억되기 쉽고 미국인들에게는 좀 더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이 짧은 JIMI 짐이로 이제 바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기타를 안 사주는 바람에 네. 빗자루를 들고 기타 친 흉내를 내면서 이제 기타리스트의 꿈을 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웃집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우쿨렐레. 남들이 쓰다가 버린 우쿨렐레인데 네. 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한 네. 줄짜리 우쿨렐레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죠. 하운드덕을 연주하면서 기타리스트의 꿈만 키웠습니다.
1: 와, 정말 기타를 좋아했나
0: 네,
1: 봐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군 복무 후에 이 테네시주의 클럽을 돌면서 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프론트맨이라고 하죠. 무대의 앞에 나와서 자기 이름 걸고 이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밴드 기타리스트로 주로 활동을 했고 뉴욕으로 이주해서 아주 유명한 그룹들이죠. 아이즐리 브라더스, 또 리틀 리처드, 커티스 나이트 이런 다른 음악가의 백밴드, 기타리스트 멤버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후에 이 밴드 애니멀스의 멤버이기도 했고 또 에이전시를 맡게 된 체스 챈들러의 눈에 띄어서 비로소 3인조 록밴드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의 리더로서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1: 근데 이 지미 핸드릭스가 연주도 연주인데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네. 그때 당시 엄청난 화제였다고요.
0: 맞아요. 일단은 뭐 기타줄을 이제 치아로 뜯는 네.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기타를 이 머리 뒤로 넘겨서 거꾸로 이제 연주하는 뭐 그런 네네네. 것들. 이건 이제 뭐 거의 지미 핸드릭스에게는 요즘 말로는 기본값이었고요. 이제 기타를 무대에 이제 맞춰서 때려 부수는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기타에 불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미 핸드릭스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였었죠.
1: 네, 이런 이게 어떤 시초인가요? 이런 퍼포먼스가?
0: 이게 이제 거의 이를테면 치아로 뜯는다든지 네. 뒤로 연주하는 것들은 선배 기타리스트들이 이미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네. 워낙에 아이콘적인 존재였었고 패션도 굉장히 독특했었고 연주력도 엄청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수는 것도 사실 지미 핸드릭스가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기타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만큼은 거의 지미 핸드릭스 처음이다.
1: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마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라 주문을 네. 외우는 것 맞아요. 같은 포즈로 네. 그 불을 붙이는데 좀 인상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이게 이제 유명해진 장면이 1967년에 미국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렸던 대규모 음악 축제입니다.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폴 맥카트니가 추천을 직접 페스티벌 측에 하면서 이 출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곡 와일땡이라는 곡을 하면서 지미 핸드릭스가 미리 준비한 이 라이터 기름이죠. 그거를 네. 기타를 무대에 눕힌 다음에 거기에 뿌린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무슨 고대의 그 제사장처럼 네. 이 막 손가락으로 불길을 타오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처럼 네. 그런 포즈가 이제 심지어 사진으로 찍혀 나가면서 이게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전설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죠.
1: 아, 그때 당시 또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 싶어요. 60년대 후반 그렇죠. 70년대인 거죠.
0: 맞아요. 네. 이 기타를 부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는데 네. 기타에 불을 붙이고 그냥 불 붙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가운데서 네. 거기서 이제 전기 기타기 때문에 어떤 음향 효과가 나오거든요. 노이즈 잡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이자 사운드로 활용을 한 거예요. 네, 마지막 네. 곡에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 뭐 기타도 못 치고 음악도 별론데 불만 붙이면은 뭐 별로 화제가 안 되죠. 근데 네. 엄청난 이 퍼포먼스와 또 연주력과 곡과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겸비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되다 보니까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네.

0: 말하는 미국 국가인데 네. 이거를 전기 기타 솔로 연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전기 기타의 각종 어떤 음향 실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 마치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탄이 터지고 이런 것 같은 음향을 만들어내요. 전기 기타 네. 한 대로. 그럼으로써 사실은 여기 뭐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전 메시지, 평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1: 그러네요.
0: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가사 한마디 없이 연주만으로 이제 담아내게 되죠.
1: 곡은 성조기여 영원하라지만 네. 연주 기법에서 그 반항이 느껴지는 거네요.
0: 그렇죠. 네. 네. 우리식으로 하면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이걸 경건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마치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연주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1: 네. 네. 첫 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이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굉장히 하드락, 사이키델릭 락 아주 폭발적인 곡들 퍼포먼스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감성적인 발라드들도 꽤 있습니다. 명곡들이 있습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가 이끌었던 3인조죠. 익스피어리언스의 1967년 정규 2집 음반 Accessible Death Love에 실려 있었던 Little Wing, 작은 날개라는 곡이고요.
1: 네.
0: 이 지미 핸드릭스는 뭐 하드락, 사이키델릭 락을 구사했지만 R&B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이 스타덤에 오르기 전에 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많은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그런 영향도 받았고 또 함께 무대에 같은 무대에 올랐던 커티스 메이필드 같은 이제 R&B 뮤지션의 기타 연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있는 그런 곡이고요.
1: 네.
0: 이 작은 날개가 바로 이 노래 속에서 수호천사,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원해주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1: 네.
0: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지미 핸드릭스가 굉장히 고통받은 삶을 짧은 삶을 살았었고 여기에서 늘 구원을 갈구했다 이런 것들을 또 곡으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미 핸드릭스의 Little Wing 듣고 올게요.

0: 네, 지미 핸드릭스의 리틀 윙 듣고 왔습니다. 앞서 설명했을 땐 거친 기타리스트라 생각했는데 이 곡은 또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1: 정말. 네, 맞아요.
0: 수호천사를 얘기했다는 게 또 반전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이 서두에 영국 런던에서 지금 특별한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예요?
1: 네, 이제 그 대서양 건너편 미국 뉴욕에서는 지미 핸드릭스의 길이 이제 뉴욕에 생기고 아. 그다음에 관련 디지털 수업이 생긴다고 했는데 네. 이제 반대편 영국 런던에서는 이번 달에 이 새로운 지미 핸드릭스 전시가 이제 열리.

0: 이 어디서 열리냐면은 지미 핸드릭스가 런던에 한 4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그곳이 지금 핸드릭스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직 그 공개가 되지 않았었던 새로 공개되는 지미 핸드릭스의 여러 가지 편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수증 이런 것들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1: 저번에 우리가 비틀즈 얘기할
0: 네.
1: 때도 영국 런던이었죠? 거기도
0: 맞아요.
1: 이제 그 비틀즈 그
0: 옥상
1: 음반사?
0: 콘서트
1: 예, 거기가 이제
0: 있었던.
1: 박물관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런던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이 런던의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게이 지미 핸드릭스가 머물렀던 집의 옆옆집이 또 18세기에 핸델이 머물렀었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합쳐버려가지고 핸델 핸드릭스 하우스라는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1: 아,
0: 있거든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뭐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도 가서 볼만하고 또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서 볼만한 그런 집인데요. 이번에 바로 이 핸델 핸드릭스 하우스에 전시되는 것들 여기에는 핸드릭스의 전화요금 청구서도 있는데 이 전화요금이 일반적인 전화요금 청구서 뭐 몇천 원, 몇만 원 나온 게 아니고 수만 파운드가 나온 게 있대요.
1: 전화요금이요?
0: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집이 있다.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전화 같은 것들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의상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의상 구입비 영수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런던 집에 깔았었던 러그가 있습니다. 양탄자가 있는데 최고급 페르시아산 양탄자였었는데 이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넘는 이런 영수증들도
1: 와,
0: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 거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했었던 트릭시 썰리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유물로 이제 보관이 되었었는데 정말 시시콜콜한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편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이게 놔둔 채이 철거가 됐었대요. 그런데 이 개인 비서가 아, 왠지 이것도 너무 아깝다 해서 개인적으로 모아놨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 공개가 처음 되게 됐습니다.
1: 지미 핸드릭스 앞서 이제 기타 불태웠던 얘기를 듣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9193번 쓰시는 분 부수고 태우고 음반 팔아서 다 기타 값으로 탕진했을 듯 했는데 요 영수증에 따른 전화요금과 또 러그 비싼 러그를 샀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0: 그만큼 이제
1: 있고요.
0: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뭐 러그 값에 비하면 오히려 기타 값이 쌌을 수도 있네요.
1: 네. 두 번째 노래는요?
0: 이 지미 핸드릭스 음악에 아주 독특한 음향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겼는데 이번에도 조금 예쁘고 맑은 그런 곡을 하나 골라봤어요. May This Be Love라는 곡이고요. 이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1집 아이유 익스피리언스드에 실렸던 곡이고요. 이 리틀 윙에서는 어떤 자신이 동경하는 존재 이런 걸 작은 날개 달린 천사에 비유를 했는데 이 곡에서는 워터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포의 비유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나만의 폭포 속에서 백일몽을 꾸면서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곡이 되겠습니다.
1: 지미 핸드릭스의 May This Be Love 듣고 올게요.

0: 지미 핸드릭스의 May This Be Love 듣고 왔습니다. 앞서 지미 핸드릭스가 27살의 요절에서 이치 클럽의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치 클럽에는 또 어떤 음악가들이 있어요?
1: 이 당시에 이제 1970년에 지미 핸드릭스가 요절을 하게 되는데 네. 70년 그리고 69년에 유달리 이 락스타들 중에서 27살에 요절한 사람이 몰려 있는 바람에 27클럽이 이제 본의 아니게 창설이 됐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니스 조플린, 네. 또 도어스의 짐 모리슨, 그리고 롤링스톤스 멤버였었던 브라이언 존스 이런 분들이 전부 27살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 27클럽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0: 그래요?
1: 왜 27세가 어떤 의미인가.
0: 네.
1: 그래서 뭐 무슨 호르몬 인간 삶의 주기에 있어서 호르몬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27세라는 게 꼭 그 나이에 많이 락스타들이 죽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락스타들이 요절한 사람들이 주로 몇 살 때 죽었나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0: 네.
1: 27클럽은 사실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다. 거기에 몰려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요 시기에 69년 70년도에 정말 아이콘 같은 존재들이 많이 27살에 네. 요절을 해서 이런 것들 상징성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뭐 2011년에는 또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네. 27세 요절을 하면서 27클럽이 이제 다시 좀 부활하게 되는.
0: 저희 앞서 1부에서 네. 에이미 와인하우스 노래 들었거든요.
1: 네. 네.
0: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이치 클럽의 멤버였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기보다는 요 당시 네. 시기적으로 좀 집중돼 있고 또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그 당시가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는 약물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많이 음악계에서 통용이 되던 시기였었고
0: 네.
1: 지금보다도 어떤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경고가 좀 적었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이 음악가들 또는 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용이 되는 이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0: 네. 또 국화학할님은 커트 코베인도 이치 클럽이었다고 이렇게 문자
1: 맞아요.
0: 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지미 그 핸드릭스 한다고 하니까 2117번 쓰시는 분, 오늘 지미 핸드릭스를 다루신다고요? 전 실용 음악가에서 베이스를 전공했지만 그 전에 일렉 기타를 취미로 배운 적이 있어요. 하면서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밴드 앨범 다 들어보기도 했다 하면서 이제 곡들을 이렇게 막 올려주셨고요. 지미 핸드릭스 마리님은 도입부부터 역시 기타의 신이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1: 네.
0: 하시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한 것 치고는 지금 후대에 기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디지털 교과서도 배포될 정도라면
1: 네.
0: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이었길래 또 후대에 영향을 준 음악가들은 또 누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1: 일단 아까 이제 처음에 들으셨던 리틀 윈 같은 곡은 정말 많은 사람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0: 네.
1: 이 원곡은 3분도 안 돼요. 사실 2분 때의 그런 짧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에릭 클랩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재해석을 이 기타 솔로 연주를 길게 들여서 했었고
0: 네.
1: 또 스티비 레이본이라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도 또 리틀 윙을 굉장히 확장해서 자기만의

0: 어떤 방식으로 또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곡 지미 헨드릭스의 많은 곡들이 네. 뭐 재즈로 또 심지어는 가끔 클래식으로 뭐 락 당연히 락으로 또 팝으로 재해석이 많이 됐고요. 특히 네. 기타 연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도 드렸지만은 네. 마이클 잭슨 이전의 어떤 락 기타리스트 또는 록 아이콘으로서 어떤 무대 매너를 얘기할 때는 지미 헨드릭스를 도저히 빼놓고 얘기할 수가 뭐 기타 부수고 뭐 불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그가 뿜어내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이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가 조금 이름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Hey Joe라는 곡이고 이 곡은 지미 헨드릭스의 작곡은 아니고요.
1: 네.
0: 60년대 초반에 빌리 로버츠라는 이 사람이 만든 곡인데 이 지미 헨드릭스의 버전이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이 1969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드스탁 페스티벌 공연 때도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으로 바로 이 지미 헨드릭스가 Hey Joe라는 곡 연주하면서 이 영상과 이런 것들도 아직도 전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지미 헨드릭스의 헤이조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말엔 CBS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최영광 교수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하십니다.
2: 네. 소시오패스 같았던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 교수로 계신 최영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교수님 멀리서 오셨어요.
4: 네.
1: 어디서 오셨죠?
4: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1: 우와. 시카고.
3: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4: 아, 뭐 겸사겸사.
1: 시카고 어느 쪽이요?
4: 다운타운에 병원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시군요. 아,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4: 네.
1: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4: 맞습니다.
1: 아, 되게 제목 자체가 좀 따뜻한데. 그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은 어떤 분들일까요?
4: 네, 제 책에 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네.
4: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네, 제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4: 네, 뭐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1: 네네네.
4: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이렇게 너징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좀 네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을 부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1: 네.
4: 때마다 사실은 이제 좀 쪽팔리고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네. 네.
3: 하나님도 약간 편애를 하시나 봐요. 웬만하면 다 기도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인을 가끔 주나 봐요.
4: 가끔 오죠. 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1: 네.
4: 네,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4: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0: 정말요?
1: 아 근데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말씀 원체 제 저는 제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랑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품, 신앙 이런 것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이분 실력이 너무 의사로서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와. 그 폐암 말기 환자들을 이제 폐 이식 그 양쪽 다 이거를 예. 이식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성과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걸로 성공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다면서요?
2: 아니 그 말기암 환자들의 폐를 이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3: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2: 그렇죠,
3: 네, 의술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제 이분 성함이 알버트 큐리예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예. 저한테 왔을 때 예. 자기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꼭 고쳐달라. 예. 그리고 이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예. 다른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당연히 거절당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기암은 예. 우리가 이식하지 않는다.
2: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암 발생률, 재발률이 또 그렇겠죠.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했는데 예. 이분이 제가 회진 돌 때마다 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양쪽 폐가 다 암으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물에 빠진 상태 같이 이제 이제 며칠 안 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양측 폐이기 때문에 말기암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1: 다행이네요.
3: 네, 그래서 이분이 폐 이식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그 찰나에 제 앞에 저희 폐 이식을 담당하는 또 흉부외과 팀 그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복도에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한번 제안을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식 보드에서 또 다시 온 여러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번 해보자 라고 전체 팀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폐를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1: 3개월도 또 버티셨네요.
3: 네, 그때도 기적적으로 제가 썼던 약들이 다 안 들었는데 그때 딱 3개월째 썼던 약이 들어서 3개월 동안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기는 이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좋게 될 거라는 나을 거라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이분이 또 간증이 있으세요.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이식을 잃었을 때 검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 검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눈을 떴더니 이제 새 폐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특별한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또 이식 프로그램이 그런 스터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팀이 생기고 또 전 세계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 하지만 이게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2: 수술 실패한 경우도 있죠.
3: 맞아요.
2: 더 많겠죠.
3: 그래서 굉장히 슬픈 직업이에요. 이게.
2: 그렇죠.
3: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같이 종양 내과 의사들도 중에서도 제가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힘들어서 그리고 그렇죠. 저와 같이 일했던 이제 임상 간호사라고 nurse practitioner 벌써 두 명이 그만뒀어요. 이유가 좀 친해진 환자분들이 자주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퍼서 같이 일 못하겠다.
2: 그럴 수 있죠.
3: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2: 맞아요.
3: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슬프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그 환자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2: 그렇죠.
3: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 않거든요.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곳이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곳이 더 이 슬픔이 있는 곳이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0: 사명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3: 자리. 맞습니다. 그 사명감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첫인상을 뵈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이렇게 생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있었죠.
1: 다 있었어요.
2: 이런 인상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느 학교배나 있었어요.
1: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질문하면 되게 답도 잘해주고.
2: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근데 이렇게 친절하고 공부 잘하는 인상이신데 그 인터뷰 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소시오패스 같았다는. 아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0: 전혀 1%도
2: 1%도 상상이 안 되는.
1: 지금 지금도 그럼 소시오패스처럼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이게 다 이제 후향적으로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3: 지금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 이 입장에서 뒤돌아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공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왜 공부를 못할까?
2: 이해가 안 됐어요.
3: 이해가 안 되죠.
1: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
2: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이걸 외우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3: 비슷하게 공감력이 없는 게 아닌가.
2: 그리고요.
3: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토라지면 왜 토라졌는지 공감을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세상은 장기자랑 무대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공을 위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좋아하고 했던기보다 무언가 목적을 위해 어떤 결과지상주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공감 결핍 장애 한마디로 소시오패스의 그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았나 어린 시절에.
2: 그 정도 갖고 뭘 소시오패스.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못한 애들 그냥 무시했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좀
1: 그걸 몰라.
2: 그 정도 갖고 뭐.
0: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3: 친구들
2: 뭐 잘하는 애들끼리 놀았겠죠.
3: 친구들 친구들 있었습니다.
0: 친구들 관계는 어떠셨어요?
3: 뭐 좋았다가 나빴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친구 관계도 있었고 저도 또 뭐랄까 학생회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지금 약간 의심해 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죠.
1: 스펙도 중요하고.
3: 그래서 뭐 춤도 잘 춰야 되고요. 브레이크댄스 같은 거 춤 잘 추는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뒤에서 같이 연습하고 뭐 제가 학생회장 선거 남녀공학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자방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으려면 참모진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또 춤을 춰야 된다. 그래서 또 유세하루 각 반마다 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브레이크댄스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여기서 잠깐만 보여주시면
3: 뭐 이렇게.
1: 전부 다 나온 거지.
2: 기본 웨이브죠, 기본 웨이브.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교우 관계도 좋으면 사실 뭐 살짝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학생회장도 나가고 할 정도면.
3: 교만했었어요. 교만했었고 서울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밖에 하지 않았고 뭐 해서 잘 들어갔고 다니면서도
1: 혹시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3: 수석은 아니었어요.
1: 심지어 더 위가
3: 담임 선생님이 수석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는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2: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0: 네. 진짜.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럼 교회에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3: 네, 교회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진짜 뭐든지 다 뭔가 미래와 그러니까 뭔가... 스펙을 위해서 행동하신 게 있네요.
3: 네, 그래서 영어

0: 또 잘하고 싶은데 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콰이어 영어 예배 안에 콰이어를 만든대요. 네, 근데 네. 또 그때 이제 그 시스터 액트 영화가 나와서 뭐 오 해피데이 노래하고 네.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늘 동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때 뭐 복음, 뭐 보혈, 예.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는 다 어떤 외계어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았고 같이 뭔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그때 우리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계신 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요.
1: 예. 예. 당시 어때요? 그 당시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0: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처음엔 몰랐고요. 네네. 모르다가 제가 이제 영어 예배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거기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부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대학부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과 이제 또 친해지게 됐어요. 예. 근데 친해져서 대학부를 하고 저녁엔 또 나이트클럽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주고 아시잖아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겨울 수련회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신 오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나보다 더 당신께서 나를 잘 아시고 잘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처음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계시나? 내 인생을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그때 말씀이 처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진실일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실 때 고맙게 받자 땡큐 하면서 받자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수련회 때.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면서 변화도 많이 생겼겠네요.
0: 네, 근데 그게 아주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성비, 결과지상주 이런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되돌아보면 스폰서 개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먹을 거 챙겨주고 학비 내주고 뭐 스폰서를 해준다면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지. 뭐 그분을 위해 제가 삶을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또 안 줘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다니면서도 월요일 날 시험이다. 그럼 당연히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네, 그 조금이라도 더 외워야지 월요일 날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1: 우선순위가 그때까지는. 예.
0: 그리고 뭐 평일 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어디에 좀 빠지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가고.
0: 네. 그래서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뭐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저는 그렇게.
1: 그러다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0: 바뀌게 된 계기가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과정으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그 보건지소까지 가는 게 2시간, 오는 게 2시간이에요. 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1시간 반을 타고 그다음에 차로 30분.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 신앙서적을 읽게 됐고요. 그때 궁금하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뭐 C.S. 루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들을 저희가 접하고 간증책들도 접하고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3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치워주시는 시간들을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제

0: 당시 여자친구.
1: 당시 여자친구. 네. 네, 와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제 아내가. 예. 그래서 말씀 사경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럼 예. 저는 옆에서 자고 있고, 말씀도 많이 보내주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잘 때에 맞게 응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남자가 공동체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월요 큐티 모임 뭐 화요 뭐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모임 뭐 토요 새벽 기도회 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매일 교회를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
2: 사모님한테 네. 감사해야겠는데요.
1: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새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0: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스폰서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다른
1: 그게 네 바뀌어졌죠. 그게 세 번째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3년 마지막 이제 해에 제가 제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남아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가는 길을 길 대신에 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제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항상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또 누가 뭐 아 금식 기도가 좋대더라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2: 좋다는 건 다 하시는군요.
1: 그런데 하느님이 기도를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고등학생 이제 어머니가 뭘 시켰는데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뜻을 관철합니까.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밥 안 먹고 힘 없고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마음 약해져서
0: 사주죠.
1: 좀 뭔가 네. 예. 그 똑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arm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 모습이고 결국은 나는 목적을 위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0: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입시를 앞두고 맨 새벽 기도 가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 아들 보내달라고 지금 단식하는 아들처럼 하는 것 같잖아요.
1: 금식 기도인지 단식 투쟁인지.
0: 그리고 입시 끝난 다음 날부터 안 가잖아요. 그죠?
3: 맞아요.
0: 그리고 되게 정말 트위스티드 암무처럼 그냥 쫄르는 막내 아들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1: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고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면 아 이분을 깊게 알고 이분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분을 알면 안 주셔도 괜찮겠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0: 그 고백이 새벽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1년 걸렸어. 1년.
0: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맞습니다. 응답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으신 거니까.
1: 네, 안 바뀝니다. 진짜.
0: 정말 값진 걸 주신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 주면요. 늘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환자분이 저에게 두 분이나 하루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론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면 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환자분들이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란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을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때 맞아요. 완전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시카고 교회에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야 할 뻔했는데

0: 쭉 일주일간 하나님이 계속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료실 뭐 방에 환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네. 이분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환자분들이 의뢰 아유 고맙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네. 또 막 울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진짜 제자들을 봐도 너무 고맙고 뭐 환자를 봐도 고맙고 간호사들을 봐도 고맙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마음이 이게 다르구나 내 인격에서 네. 저 공감 부족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지적해서 한 이야기인데 호스피스로 가서 너무 침울한 상황에서 같이 왔던 아들들도 막 울고 계신 그 상황에서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너무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들어왔던 의대생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뭐지? 또 아, 또 빨리 모면회하고 싶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기도를 끝내고 환자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지금 호스피스 가라고 해서 지금 죽음 네, 앞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근데 의대생인데 뭐 가운 입고 있으니까 의사라고 보이겠죠. 네. 그래서 두 명의 의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네요. 예. 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지
1: 치료 이상의 깨달았어요. 힘을 발휘할 거예요.
0: 네.
1: 그럼요.
0: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1: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네.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정말 매직처럼 정말 네.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랑이 제어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의사라면 환자를 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1: 네.
0: 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저는 못해요. 저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당신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제가 순종만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고 저는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로 생각했는데 이게 진료와 연구와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깨닫게 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삶과 신앙, 직업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 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동입니다. 아 이분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가 참 아까워요.
2: 그냥 유전자 좀 복제해놓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스카우트 했으면 좋겠는데
3: 맞아요.
1: 우리 연일 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의사인지를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보게 된 것 같고 아까 죽음 앞에 있었던 환자가 나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와 그 교수님의 그런 눈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그 과정들이 그 사람이 정말

0: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황 앞에 있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제가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이정수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사실 그 요즘에 솔직히 가족끼리도 서로 진심으로 응원 안 해주거든요. 아, 네. 난 전 이게 너무 뼈 아프고 슬픈 일인데 가족끼리인데도 아, 난 우리 남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이제 좀 사람들에게도 아,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야, 좀 더 진심을 다 해봐라. 진심을 보여줘라.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1: 저는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막연하게 저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노스웨스턴이란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을 보내야 하는데 또 많은 폐수술,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의학을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의학을 공부해야 그곳에서 내 파송의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을 그런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 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디로 파송시켜주세요 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길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할 것이고 저처럼 음악을 할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맞습니다.
1: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공부가 쉽게 공부가 제일 쉽게 만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당연히 들게 되잖아요. 공감력이 전혀 없었던 아이를 영광이란 아이에게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공감을 하면서 환자의 손을 잡고 울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공감력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공감력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바꾸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막연히 공부를 잘한다 잘해라 잘해라가 아니라 무엇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미국에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근데 방법은 방법은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최 교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좀 대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도가 결국은 환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의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일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셔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Can I pray for you? 계속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있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시간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군에 있으면 인생이 하루도 지루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목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서 다시 만져보니까 뭐가 잡히더라고요. 손에 쥐고 보니 지네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책을 들어서 가혹한 복수를 지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내 화장실에 가서 목덜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물린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약을 바르고 사무실에 돌아오면서 그 길 내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또 어디 지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천장이랑 벽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천장이랑 벽도 살펴봤습니다. 왠지 지네 같아 보이는 바닥의 상처들과 천장에 있는 자국들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지네 그렇게 물리니까 하루가 온통 지네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말 번역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문장 중간에 있지만 헬라어를 보고 있으면 본래의 구절은 내가 그를 알기 위해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걸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과 그리스도 그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마 이쯤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흙에 물렸던 그날에 저는 우리가 말하는 안다의 깊이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이 군 생활 6년 동안에 온갖 종류의 벌레와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네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는 또 살다 보고 있으니까 교회를 뛰어다니고 있는 쥐들을 또 보면서 잠시 황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리가 징그럽게 많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독이 있는 벌레. 아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네일 겁니다.

하지만 진해에 물려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물려보니 많이 따갑고 많이 아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약을 좀더 구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어디에 진해가 있지 않을까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알매의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관심사는 어디에 쏠려 계신지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 두 개를 켜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주제, 곧 알고리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주제가 아마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자 하노라. 이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그분을 알고자 하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과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은 필요 없다는 방식의 접근은 말씀의 본래 의도에서 어긋나는 접근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모든 것의 중심과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심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찾는 분이 아니요. 해보고 또 하다가 마침내 끝에서야 구하는 분도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 그분에게 있다는 고백.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간구하는 것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장병과 이에 속한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좋을 때이나 나쁠 때이나 우리의 삶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기를 원하고요. 기쁠 때이나 슬플 때이나 내 마음속 그 한자리에 예수만 계시기를 원하고요. 평안할 때이나 위태로울 때이나 내 삶이 주 예수 안에 붙잡혀 있기를 간구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 말하고 있는 지혜, 방법들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참고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를 말할 때만큼은 달라야 할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라는 것을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말하는 것은 함께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멋과 맛과 향과 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대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는 세상의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말을 넘어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 불릴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우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파병 중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감사하게도 특수부대였던 UDT 준이분께 운동을 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운동을 배우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노동과 운동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근육, 어느 부분을 키워야겠다. 머리로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건 분명히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움직임이어도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수행하면 그건 노동에 불과합니다. 노동과 운동, 그것은 목적과 목표 의식에서 차이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목적

없이, 다시 말해서 소망과 바램도 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성도의 삶이라 말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분과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여 이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결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지요. 여기에는 계급이나 나의 나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쓰고 전하고 있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평가를 내려보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볼때 바울이 꿈꾸는 것, 그리고 그의 계획은 아주 엉망이 된 채로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더 찾아가야 되고, 더 많이 가야 되고, 한 사람이나 더 만나야 하는데,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그의 사역은 보기에 실패라고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볼수 없는 또 확인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당시로 보고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옥의 갇힘은 그 이유를 떠나서 큰 수치였습니다. 몇 시의 이유이고 조롱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개의치 않고 나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노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바울.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확인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바울쯤 되니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슬픔 중에 노래하고, 갇힌 중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은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조금 번역을 바꾸어서 말씀을 들려드리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임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낙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슬픔으로 침몰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가 바울을 붙잡으셨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담대함으로 여전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합니다. 과연 여기 모인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기치 아래 또그 가치 아래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일까? 솔직한 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때로는 약해 보이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나 크기, 힘과 인정,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고 있으면 교회는 이제 결코 사회의 주류나 중심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에 물렸던 그날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작은 벌레입니다.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만큼도 안 되는 참 작고 초라하고 약한 벌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에 물렸던 그날 그 진애를 생각하고 진애 때문에 아파하고 또 혹시나 이 몸이 진애 때문에 더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진애에게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진애의 독이 크기를 초월하고 있는 진애의 무기인 것처럼 교회의 무기는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크기를 말하며 교회의 쇠락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가 모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줄고 있다, 신학교의 숫자가 줄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줄고 있다. 또 누군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들먹이면서 복음의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야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배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데 무엇하러 애쓰고 있느냐, 찬양을 불러봐야 바뀌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형통함이란 다른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성공하는 것은 계급의 높아짐이나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데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것도 아니며, 인스타 팔로워 숫자와 나의 잔고 이런 것들이 많고 크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겠지요. 성도의 삶은 다른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닌 성도다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다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외로운 분투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만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 달려갈 뿐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신실한 실패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논리와 판단이 망가지고, 그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한 단어, 신실함.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패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울고 싶을 때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거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함에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그 손을 붙잡아 주와 함께 걷는 걸음을 달려가는 사람들. 곧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신실한 실패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험준한 산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저는 물살이 거세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거칠고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어딛는 그 한 걸음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구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길은 뒤로부터 생겨나 있다. 세상은 주어진 길로 걷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앞에 놓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때로 앞이 아닌 뒤에서부터 생겨나는 법이지요. 남들의 걸음이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길이 없어 보이고 험준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첫 걸음을 내어딛지만 바로 그 걸음이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길은 뒤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네가 참 크기는 작지만 독을 품었기에 하루 종일 신경 쓰였고 아팠던 저의 그날처럼 함께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규모가 아니라 내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단단히 오늘도 붙잡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 특별 메시지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성령 충만은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충만인데 제가 이번에 해외 우리 독립투사들 미국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선각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가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 누가 제대로 써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에 그 어려운 노동 일을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얘가 유일한 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었대.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예배 드리면서 한과 아픔과 상처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끝까지 조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사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첫째,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미래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 굉장한 삶의 신앙의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말세의 시작이다. 이해가 됩니까? 신약의 말세는 오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말세가 왜 이렇게 기노? 왜 이렇게 길까? 그런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에게는 무시간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시는데 이제 핵심은 이것이에요. 언제부터 말세인가? 오순절 상령 강림이 임한 그때가 말세이고 또 그 말세가 앞으로 오겠다가 아니라 그 성령 강림하는 그 그때부터가 말세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면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세를 어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막 운석이 떨어지고 엄청난 지구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것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은 단순한 재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편만한 그것이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말세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AI 시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세상은 날로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공허함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말세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나 보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기술만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바벨탑 건설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 우리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오늘 인간의 기술이 점점 바벨탑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더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SNS를 통하여 사람들과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은 더 외로운 거예요. 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포인트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휴대폰 좋아도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이 방전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겉은 지금 말세의 특징은 겉은 화려한데 어떻게 되세요? 속은 비어있고 정보는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는 찾기 어렵고 연결은 많은데 뭐예요? 관계는 깨어지고 웃는 사진은 넘치는데 맨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말세가 성령의 시대이다. 할렐루야. 이 말세 성령의 시대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빛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말세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 우리 흔들리고 다 어려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어도 세상이 흔들릴수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오늘 모두가 다 더욱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AI가 성령 충만은 못 줘요. AI가 영적 전투는 못해요. AI가 성화는 못해요.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AI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I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 선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성령의 강림은 말세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성령을 부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1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중요합니다.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한이 없고 풍성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세대 차이가 없이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수문을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몇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다 상관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실 때 17절 뒤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이 진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 환상은,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고 그러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하나님 역사의 상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남녀노소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성령님에서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첫째 늘 뭐예요?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창조의 영이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이 같이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주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창조적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네. 나이가 들어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AI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AI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꿈이 꿔집니까? AI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두렵죠. 앞으로 저거 내 직업을 빼앗아가고 로봇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설레임과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AI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한 도구로 우리 도움받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되나,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첫째는 끝까지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명자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탄식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가슴앓이도 하셨지만 주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명자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막혀있던 우리 귀를 사명자 의식으로 청소하고 주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각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각성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미래를 지금 내 것으로 당겨와가지고 오늘 현재의 이 내 것으로 접목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우리 교회 온전론할 때 선지적 사도성이라고 얘기도 했고, 제가 전유물 신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현실은 막상 기가 막히는 힘든 것이 많은데, 오늘 AI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하잖아요.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수록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 시대의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의 준비를 오늘 당겨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처럼 붙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당겨와가지고 열국의 아비로 살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사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감옥에서 미래를 붙잡고 살았어요. 모세는 광야를 걸었지만 가나안에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갔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미래를 바라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이분들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내 것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그냥 직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상황에 의하여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정된 것 갖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명자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목적지를 앞에 놓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확실하다. 요즘 내비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우리 좀 골치 아프게 만들고 처음 가는 길에 가고 그럼 우리 같이 낭패를 바라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내비게이션, 그 길로만 가면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운전자와 똑같아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밤길을 운전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고 길이 막히고 돌아갈 길이 막 이래 나와도 그냥 한길같이 자기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 상황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 길이 보아보면 저 길로 가고 또 이 길이 보면 이 길로 가고 친구가 가는 방향 따로 따라가고 막히면 또 짜증을 내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딱 놓고 가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저 길을 가는데 마라톤 선수가 40.19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5km, 10km 가다가 멈추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재미있는 거, 지금 인기 있는 거, 지금 편한 것들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막 관심이 많아요. 야, 브라질에 가보니까 BTS가 난리야. 와, 이거 10월 달에 BTS가 거기에 공연을 하는데 4월 달에 표가 다 팔려버렸어요. 6개월 전에 다 팔려버렸어요. 우리 교회 칼세미나 등록하고 비슷해. 예. 그리고 내가 브라질 교회에 그랬어요. 브라질 교회요, BTS가 뭐냐? BTS가 뭐냐? 반포대로 사랑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 기울이라 내가 그랬어요. 사명자에게 오히려 이 말세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우리 시대 때도요, 막 그냥 누가 막 외국에서 대단한 그 뮤지션이 왔다 그러면 막 그 팝 가수 왔다 막 난리고 막 이화여대 강당 안에서 난리 치고 그랬어요. 물론 뭐 그 젊을 때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명사, 사명생,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는 사명자 의식으로 사는데 또 하나는 개척자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개척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개척자 정신이에요. 개척자 중에 개척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개척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개척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지상 사명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을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을 여는 첫 열매의 개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실패하지 않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인정받는 길, 검증된 길을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이 없는 곳에 개척하라,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개척 정신은 자기 의지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니까 세계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외롭고 그냥 어렵게 혼자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지만 복음은 사명으로 세계를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서재필 그 기념관에 가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자, 이 서재필 박사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독립문을 세웠어요. 같이. 여러분,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세운 독립문이 아니에요. 그건 중국의 모화사상, 중국 그거 잘못됐다고. 중국으로부터 독립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해가지고 매일 신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1948년도에 대통령으로 추대될 되는데도 자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꿈이고 자기는 의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미국을 갔는데 이 의학도 발전이 되고 이래갖고 제대로 다시 이제 그 의사 경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 동안 유펜이라는 그 대학에서 다시 의과대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62세 미국 의사 자격증을 다시 받았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80 노구를 이끌고 오신 분들이요. 아니 90세, 90이 넘는 어른들이셔.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여러분 상황을 다 모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개척정신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개척하게 하시죠. 제자훈련을, 무슨 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12.7을, 또 세계교회 섬김의 날을, 뭐 수많은 일들을 개척하게 하시죠.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개척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복사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수많은 SNS를 가지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공, 비슷한 유행, 비슷한 가치관으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내리심은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걸맞는 독특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개척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막 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할 때 정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개척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아들 보면요, 그냥 막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아요. 시업 비읍을 달고 살아요. 그냥 그게 일상일 때도 깨끗한 말을 하는 것, 품이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개척자예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고 디지털 중독 시대에, 도파민의 역습인 이 시대에 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개척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압박, 비교와 경쟁, 인간관계의 상처, 디지털 중독의 짙은 안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미래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미래를 당겨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할 때가 언제였나? 시골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 옛날에 다 어려울 때,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무장할 때, 그게 이 나라가 막 급속하게 발전할 때였어요. 근데 새마을 정신이 어디서 나왔나? 새벽종이 울렸네 아시죠? 어디서 나왔냐?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김범일 장로님, 김종일 목사님 이런 부사관에 그분들이 조국에 안심하라 사명을 가지고 그 새벽 4시마다 개척 종을 울렸어요. 그 이렇게 이 세이르 때는 이 비슷한 종, 그걸 땡땡 울리면서
조국이 안심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는 가운데 우리 군대 가면 충성, 또 뭐합니까? 단결, 또 뭐 있습니까?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개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개척, 개척, 개척.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거기에 우리 수양회를 한번 가가지고 모두가 다 정신바짝 새벽부터 구보하면서 개척, 개척, 개척, 개척. 우리가 우리 선대의 사명자 정신으로 살았던 선대의 그 개척 정신 이어받으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개척 정신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개척 정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돼.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아멘. 제가 지난 한 몇 주간 한 5주 정도 계속 제 마음에 담았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비 준비하시니 성령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는 피지컬리 내려오는 보통 땅의 보통 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비가 주여 내려야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에 있는 찬양을 그대로 하는데 그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다음 가사가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다음 가사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창조의 영역세.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나니, 땅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준비하시나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찬송을 제가 저는 한 100번 넘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이 찬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도 제가 부탁을 한번 하기도 했고 쉐키나가 미리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의 보호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드세요. 다 드시고 대한민국아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조국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AI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AI가 주인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가지고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과 시니어들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AI 시대에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포기할 때 우리는 개척하며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선지적 사도성으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영적 심장이 쿵쿵쿵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0: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미국 한 이 북부 도시에 살던 한 소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약간 그 보수적인 양육 방식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를 입고 피어싱하고 문신을 하고 또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경직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한 연습하던 일들 결국 실행합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인 이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 집단에서 보스라고 부르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건넨 알약을 먹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아빠 엄마는 이런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한 존재가 맞구나 확신하고 그녀는 그 세계에 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보스라는 남자의 알선으로 몸을 팔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실종 아동 신고를 하고 사방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녀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그 포스터를 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그 무리는 더 이상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그녀를 내어 쫓았습니다. 이런저런 경범죄로 삶을 연명하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응답되지 않고 자동응답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을 전화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자동응답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 정류장에 버스가 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나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 버스 종점까지 가서 제 삶을 다시 꾸려가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차, 이거 그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부모님이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구멍이 많은 그녀의 계획으로 인해 불안해집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불안케 합니다. 마을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마치 운명을 기다리는 듯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거대한 플랜카드에 예야 환영한다 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친지들 40명이 그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라는 말이 미쳐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함께 펑펑 웁니다. 이제 눈물을 추스리고 다시 그녀가 아빠를 밀어내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이 없다. 너를 위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빨리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제가 신대원 시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필리비안 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귀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될수록 챕터가 계속될수록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에 위험하다. 밸런스가 붕괴됐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저는 그 책에 분노했고 몇 번이나 그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는 저의 세계관을 위협했고 저의 문화를 위험했고 저의 생존 방식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한 문구가 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어 은혜의 습격을 견디지 못한다. 더그 윌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거칠다. 은혜는 비은혜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뒤흔든다. 은혜는 뜻 위로 흘러 넘친다.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성도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전한 게 아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초기에 태어나셔서 그 고된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종종 하던 일이 일제시대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 외할머니가 치를 떠셨습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몸의 전율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분이 경험했던 시간들, 그 잔인한 폭력의 시간들을 그 눈빛과 떨림을 통해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저의 고통이 되었고 그분의 상처는 저의 상처가 됐고 그분의 트라우마는 저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싫었습니다. 일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 말을 못하던 저는요 전도용 용어들을 일본 말로 외워서 갔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겁니다. 왓다시와 강꼬쿠가라 기타 다이각세이 데스. 나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사형제 일본 말로 줄줄 외워서 전도했습니다. 현지 일본 교회와 조인해서 일본 교회 사람 반 우리 팀 반에서 소그룹이 조성되고 거리에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뻑뻑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화력, 영감은 제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 모임에 모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일본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브라질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뚝이 은혜를 넘치면 공포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히스토리를 저는 대충 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즉 일본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일본이 역사상 한국에 끼친 가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저는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요. 파편적인 지식을 조금씩 모아서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어다가 학대했고 이용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원을 찬탈했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존엄을 짓밟고 당신들의 자유를 침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보낸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돌려가며 용서를 구하는데 은혜의 뚝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국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끙끙거리는 소리에서 점점 그 중심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간 쌓여왔던 피고름이 현장화되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쯤에서 이 브라질 출신 담임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마이크를

0: 맞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의 고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감히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그곳에 가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역사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린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엄을 파괴했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을 침해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존엄을 침해한 당신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음과 비명은요, 마치 수술실에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고통소리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그 자리를 습격했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됐던 아비규환 이후에 저희는 다음날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감화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3, 4일간 진행됐던 사역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돌아온 뒤에도 그 외에는 계속되는 감화력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0: 율법은 뭡니까? 정의입니다. 네가 치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라 이겁니다. 네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세계입니다. 정의의 세계는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 비은혜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영, 즉 은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너는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으니 너는 일한 것 없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좋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정의는 이해가 되고 편안하고 받아들여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율법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은혜는 막상 비논리적인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지난 역사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의 안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 물고기는 민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민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다 물고기는 바닷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용서 안에, 은혜 아래. 그 막상 이해되지 않고 낯선 그 세계, 그 문화, 그 생존 방식, 그 안에서 사람은 마침내 살아나고 꽃피고 치유됩니다.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은혜는 막연한 신학 같지만 용서는 대단히 실체적인 은혜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용서는 사랑스러운 개념이다. 우리가 용서할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막상 용서할 일을 만나면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여러분, 은혜의 용서는요,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 만날 때, 우리가 가해를 경험할 때, 손실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은혜는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분노의 아우성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아우성 속에서도 은혜와 용서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발도어라는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역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살 쯤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바에 갔다가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면회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청년의 부모님이 자신을 면회 온 것입니다. 그는 유리 벽 너머에 앉아있는 그 부모님을 대면할 때 단순히 자신이 죽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꿈틀거리던 분노와 폭력성이 마침내 발현되어 폭주한 삶의 역사를 만나며 자신의 죄의 흔적을 만나며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입을 엽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을 지나며 우리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삶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발도어는 온몸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붙들고 있던 살인의 영, 분노의 영, 폭력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용서는 강력한 권능이 되어 민물 가운데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바닷물로 옮긴 것입니다. 은혜는 살립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은 발도어를 영적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제자 양육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부모님은 발도를 향해 청원하고 또 법원에 호소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된 발도는 사회생활을 회복하고 목회자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도의 영혼을 은혜의 바다 안에 풀어놓아준 통로,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비은혜의 민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바다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에 나왔던 유명한 구절이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았던 여인은 다시 생명을 낳고 또 소중한 누군가의 뼈와 살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와 나, 땅과 하늘,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아껴줄 수 있기를 오늘 환경주일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의 목소리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7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들 잘 보내셨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네, 함께하는 공동체,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나누고 받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나눈 찬양들,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 또 성도 간의 교제 간에 있었던 믿음의 증거들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걸어가 보시죠. 박성호의 CCM 캠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라디오 아 좋죠. 레인보우에 편리하죠. CCM 캠프 유튜브도 좀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출석 문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배달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동방현주의 노래였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앞에 들으신 곡은 준하와 나의 노래입니다. 공교롭게 팀 이름 또 가수명이 네 글자인 팀의 노래를 들었네요. 준하와 나는 부부죠. 네, 부부. 동방현주님은 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눠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밤입니다. CCN 캠프 들으며 기도합니다. 9295번님, 네, 보내주셨어요. 네. 언제나 우리 캠프 가족분들은 또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정말 끊이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감사해요. 네. 그러다 아는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죠? 그건 참 너무 좋은 시간 같아요. 8468번님 문자로 사연 주셨는데요. 제가 신청하는 찬양은 예수나의 치료자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발목이 아픈데 말끔히 치유되고 완쾌하도록 회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양쪽 발목이 다 아프신가요? 아니면 한쪽 발목이 아프신가요? 병원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뭐 물리치료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시나요? 아니면 한의원 같은 곳에서 침치료 받으시나요?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몸에 관절이 아프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왼쪽 무릎 위쪽이 계속은 아닌데 조금 뭔가 이렇게 각도나 이런 게 탁 하면 찌릿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침치료 받고 있기도 한데 침 맞으면 좀 난 것 같고. 그래서 좀, 아, 이게 체중 때문인가? 이런 고민도 있는데 우리 사연 주신 발목이 아프신 8468번님 건강하게 빨리 나아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발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959번님이 심영진님의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신청곡 저희가 보내시면 가능하면 웬만하면 바로바로 어떻게든지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청곡 두 곡 먼저 나갑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주나목 문영재의 목소리로 나가고요. 심영진의 나의 하나님 박우정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 환경주일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의 이름 땡땡은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다마로 땡땡을 지으셨지요. 이 첫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첫 사람의 이름. 땡땡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면 캠프 퀴즈입니다. 힌트곡이요. 바로 나갑니다.

원 기장의 아름다운 화음 내구주 예술을 더욱 사랑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이성재의 땡땡과 하와이 이야기였습니다. 캠프 퀴즈 정답 너무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최한성의 노래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그리고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이어듣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1부 거의 마무리돼가네요. 네, 캠프 퀴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아 진짜 늘 말씀드리는데 정답만 땡땡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 부탁드려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 막 쓰는 분도 계신데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네. 흙으로 지은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의 이름 땡

땡은 무엇일까요예요? 자, 1부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1부 끝곡 어노인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고 새로운 한 주간 준비하겠습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 CCN 캠프 유튜브 통해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전달되고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주말 2부, 주일 2부는 주간 인기곡 들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눌러주신 하트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하트를 많이 받은 곡, 또 꼭 들려드려야 할 곡들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조이포유 채널 내에서 가장 인기곡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벳의 아침, 그리고 예람 워십의 주네 아버지 세 곡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로 골라주신 선곡들 함께 만나고 올까요?

주간 인기곡 조이풀 채널 선곡 중에서 세 곡 함께 들었어요. 예라모십의 준의 아버지, 오벳의 아침,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CBS 뮤직 차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가요, 팝, 그리고 CCM 세 개 분야로 합니다. CBS니까 네, CCM에 더 여러분의 하트가 많이 모이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2180번님의 문자 사연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청곡은 내일이는 난 몰라요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삶의 고난이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 신랑분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분이 계시다는 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간절히 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의 골짜기를 묵묵히 정말 지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힘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신청곡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9910번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신청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 셋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청년부 다닐 때도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는 매일 모여서 뭐 면례회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아들 딸들은 막 다 막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들어보니까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신 분들이어도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또 그 고통도 있고요.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말씀 기도 주신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 책무입니다. 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본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쏟아붓는 사랑.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날 교회 함께 가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의 호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키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진짜 어렵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캠프 가족분들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이 기도 같이 하시죠. 조찬미의 노래 나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장광우, PK 장광우의 항상 기뻐하라 같이 듣죠.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 환경주일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의 이름 땡땡은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다마로 땡땡을 지으셨지요. 이 첫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첫 사람의 이름. 땡땡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거예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듣습니다. 지선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디아코니아의 사랑해요 내주님 이어들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다윗의 노래 단어 워십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God, you're the strength of my heart. You're my song. This new song, it belongs to you. So put your hands together with me. Woo!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주일 순서 이제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주일 캠프 퀴즈의 정답은 너무 잘 아시죠? 아담입니다. 아담. 성경에 나온 첫 사람의 이름 아담.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담하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네, 정답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잘 골라서 커피 기프티콘 월요일에 슝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피아오십의 힘찬 찬양 준비했어요. 빛의 사자 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 질 것이다. 나눔의 미학을 아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가 함께한 나눔의 미학으로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0: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희훈아, 희훈이 몇 살?
2: 4살.
1: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도 사랑해? 운지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2: 사랑해요.
1: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배가 되는 기쁨, 우리들의 삶.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역시 그런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강성식, 피아노 박채성이 함께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귀여운 아기 목소리로 시작한 곡 나누어 주어요. 다이카 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2부에서는 묵상글 준비하고요. 1부와 2부에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이삭줍기로 한 곡 한 곡 전해드립니다. 프리티님께서 이인경 예수와 리틀걸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와, 저 보통 마마베이비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곡도 함께 해볼게요. 리틀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곡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의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숙님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와 함께 찬양도 마음의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은성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구자옥 목사님 음성으로 말씀 보좌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인경 예수와 리를 걸 그리고 천국은 마치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 찬양에서 그리고 구자억 말씀 보자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은성 마음의 예배 하트 오브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님께서 만나러 오셨는데 어떡해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수술 잘 마치셨나요? 아미의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이 낙상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한동안 무척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 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전해드리고요. 경원선 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에 감사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김종찬 목사님 음성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들어보셨어요.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감사위의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 또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으로 I will learn to you, 알빈 슬라우터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삭 줍기 전해드릴게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아발론의 찬양 Can River Day 그리고 클레이 크로스, 비비 와이넌스, 밥 칼라일이 함께한 I Will Follow Christ 두 곡의 해외 CCM으로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삭줍기로 2부 꾸며드리고요. 묵상글도 함께 나눌게요. 푸른 동사님, 은영님 찬양을 콧노래로 병실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셨어요.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 Reasons라는 원곡을 갖고 있고요. 우리 곡으로는 송축해 내 영혼 혹은 만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불려졌죠. 오늘은 강중현이 부른 송축해 내 영혼으로 찬양 함께 할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에 함께 동행합니다. 6월 후원 전화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CBS 레인보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24시간 찬양 방송 Joy for You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늘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포스 소향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마티스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말입니다. 너무 비둔하거나 나약하지 않은 손과 팔로 언제든 뻗고 들어 올리고 당기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딛는 걸음마다 생명과 활력을 느끼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현장으로 기쁘게 뛰어들 발과 다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빈둥거리기보다 활동하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려고 꾀를 부리기보다는 타인을 돕기 위해 몸을 써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글에 이어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찬양 전해드렸어요. 오늘 함께 나눈 데이빗 마티스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기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상글이 좀 더 어떤 원동력을 제기하는 멋진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꾀를 부리기보다 사랑을 위해 섬기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또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도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기,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김미용님께서 맑고 시원한 날 직원들 식사 준비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희수일의 날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곡과 함께 식사 기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이죠. 식탁의 감사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리원 임성규가 부른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식탁을, 밥상을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귤이 있어 감사도 이어봤는데요. 후식까지 감사합니다. 이 곡은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마란

의 찬양이었고요. 홀리원의 찬양이죠.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 전해드렸고요. 희주일의 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루닥닥 우리님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

아침의 음성으로 날 이끄시네 들어보셨어요. 천등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닭갈비를 방송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난 화요일에 잘 받았답니다. 또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서 파티하려고 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축복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선물들 그중에서도 우리 천등사님은 닭갈비 선물 잘 받았노라고 이렇게 후기도 적어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쁨이 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또 기쁨의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박요한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메리 맥스웰 여사가 작사한 귀한 구세주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소명과 충성을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영국인 에이다 깁스로 그녀는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부흥회를 위한 여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이 찬송은 그의 아들이 영국 출판사 이사로 재직한 출판사에서 제작한 성가곡 24에 처음 발표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소명과 충성의 찬송,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h, and when I've come to die.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일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우리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8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엄 앞에 온 심령을 납작 엎드립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은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찢는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주님의 통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과 북의 군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의 날이 임하게 하소서. 가난과 굶주림의 국경을 넘는 우리 동포들에게 소망의 날이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에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북방 선교의 문이 열려 세계 속에 복음과 빛을 바라는 빛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여러 내전의 상황을 겪는 나라들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516장 함께 듣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이어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노래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줄 것이며 너는 서운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빛이 네가 걷는 길을 비추어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성경 낭독 욥기 2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예수 마을이 전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이어서 지선이 부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본문으로 주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큰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성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라 즉 율법으로 논쟁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셨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에는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메시아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몇 번이나 말씀해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은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그들의

마음밭에 꼭꼭 잘 새겨졌습니다. 보약처럼 그들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으며 영적으로 큰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꿈을 펼치고자 했던 그 욕망도 그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죄사함의 회개를 가는 곳마다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죄사함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외침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뒤따라오는 메시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로부터 일터로 이웃에게로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듣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천하시며 손을 드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0: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경배했습니다. 더불어 가슴 속에는 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떠나가셨지만 주님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은혜의 손길은 그 제자들의 삶을 뒤덮어서 그들은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약속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기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남은 삶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브라운 월십이 부르는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혜은이의 노래로 주님이여 이 손을 이어서 성정인이 부르는 주 나의 피난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교 뉴스입니다. 미국 기독교인 3분의 1가량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조언을 목회자의 조언만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독교 통계연구기관 바르나그룹이 지난 2일 공개한 교회 현황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미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AI의 영적 조언이 목사의 조언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AI가 기도, 성경 공부,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응답해 AI가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영적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의 3분의 1은 목회자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지침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중 인공지능에 대해 가르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바르나그룹 다니엘 코플랜드 연구부사장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AI를 영적 도구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기술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과 기독교학대학원이 최근 덜엄대학교 존 바클레이 석좌교수를 초청해 은혜와 기독교 윤리를 주제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존 바클리의 교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참여하며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며 기독교 윤리가 단순한 규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울의 연대 신학을 통해 연대는 복음의 형식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회와 국가, 나아가 공동선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우리는 지금 신앙과 삶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울의 신앙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주 주향한 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세네갈의 프랑스어 성경 1100부를 기증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한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열방의 유업 중에 작은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시편 2편 7절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두 구절 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절들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너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지 않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 다 동의하듯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하반부를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열방은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읽을 텐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된 통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읽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과 4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건데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울러 열방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 따로 써 있잖아요. 거기서도 더 상세히 다뤘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반부에 보면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세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니케 건불 책에 보면 그게 나온 내용인데 아주 잘 학자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뭐 옆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스라엘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근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제 메시아. 종으로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참 이스라엘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

헌신하고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말한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저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도 이사야서 54장부터 나오는 내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 2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이죠.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가 그분만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적으로만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요. 오늘 한국교회 해외 선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와 관련된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급속도로. 왜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크게 다섯 주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 게 더 피스잖아요. 저거. 예, 포도나무 교회, 새물결 선교회, 사단법인 청년 선교, 아프리카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학교들, 앞으로 세워질 대학까지. 그래서 저렇게 W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더 피스 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교 핵심이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햄쌀 선교고요. 그러면 저걸 더 피스라고 쓴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지은 이름인데 좋아서 차용해 왔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살 때 핵심이 뭐냐?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이 되어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이펙터.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유업. 이게 연결돼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유업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부를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딨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었죠.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러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세 가지 면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하세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림이 열릴 것이라. 그만큼 강조하시니 일곱 번에 걸쳐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면서 그걸로도 예수님이 성이 안 차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스리면 끝까지 사랑할 아버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대조법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대조법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세 번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기도 응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먼저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양쪽에 두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의식만 내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쪽에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둘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대면 안 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환경,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니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은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들이 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은 run after 혹은 seek after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가서 뭘 위해 구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아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시면서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쭉 살펴보더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척 십자가 복음 1단원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도응답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한 번씩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3번이나 나와요. 기도응답은 14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두 번 연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문맥을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상호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거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리즈 좀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때 우리 각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질적인 면은 아닐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도 응답은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3일째 사이에 상호 내주 그 친밀한 교제 교회가 그래 연합해서 그리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 이 영성과 섬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을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류한 기도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달리 뒀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유업 중에 일부를 살펴보되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살펴봤는데 두 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놀라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건과 또는 환경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상함에 주저앉거나 혹은 왜 나에게 이런 길이 나를 가로막냐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생기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의 로마 이게 하나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3대 도시였어요. 그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도가 되고 부흥되면서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이끄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다섯 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시몬,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유명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친구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교포 출신의 유대인 바울까지. 정리하면 유대인, 아프리카인, 왕궁 출신, 전직 박해자. 뭘 느끼십니까? 도저히 세상 조건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고 그것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니까 인종과 자신의 사상과 가치를 다 뒤로 하고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에 전도를 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따로 세워야 하니 둘은 사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선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니 그 좋은 평안함, 행복한 환경을 내려놓고 막막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섯 명이 하던 사역을 이제 자기들 세 명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이 다섯 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다섯 명의 그 목회자 그룹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어찌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영적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남은 걸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바울, 바나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성령의 음성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걸출한 리더 두 명이 빠지면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결과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헌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섬의 수도격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옆 사람 보면서 바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행정수도 같은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섬을 관할하는 당시 로마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이 섬 사람들이 아, 공감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그들의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이 총독은 지적 호기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사람의 인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의미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겠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돼요. 이 사람은 이 총독 옆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아첨하면서 그 총독을 모시고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거짓 선지자.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을 엘루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거 아람어인데 엘루마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무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딱 짐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바예수가 두 사람을 이 총독에게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회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총독이시여, 그놈들 사기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범죄에서 안디옥에 숨어 들어왔다가 안디옥에서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 지금 지명수배자인데 여기 섬에 들어온 건데 그놈들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총독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이 바예수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들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안 좋은 얘기를 다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듣게 돼요. 당연히 화가 나죠. 이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음해하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 바예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구절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건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는 거냐? 원래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살면 더 이상 한국식 이름 가지고는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거기서 따로 개명하거나 하나 지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로마식 이름이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사람 바예수의 방해를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감정으로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응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혈기와 감정과 이성으로 대하는 대신에 성령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에게 외치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바예수에게, 네가 속임수로 악마의 자식처럼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너는 두 눈 뜨고 살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테니 너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예수는 얼마 뒤에 시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고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총독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그 섬이 총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방해를 이겨낸 바울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바울이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싸워서 이기는데 감정과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성령님께 다 넘기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결말처럼 그는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장면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많은 바 예수를 만납니다.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우리 일상에 어제도 만난 바예수고 내일도 만나야 될 바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개는 분노하고 싸워서 이 억울함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내 혈기대로 핸들을 꺾고 들이받으면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맡기고 그 조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억울한 방해꾼을 만나서 캄캄한 눈보라가 칠 때 그때 내 기분대로 들이받으면 내 감정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끝은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아시고 정말 온 세상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몬티 윌리엄스라고 하는 농구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팀의 코치로 있을 때 2016년에 이 몬티가 큰 시련을 만납니다. 밤에 자기 아내가 아이 셋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마약에 취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뚫고 들어와 그 사고로 아내가 숨을 거둬요. 그리고 세 아이가 큰 중상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몬티, 장례식을 며칠 앞둔 밤 그는 캄캄한 밤에 어느 방에 들어가 홀로 주저앉아 이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와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그 캄캄한 방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감정대로라면 그 마약에 취해서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복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몬티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막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곳에서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몬티, 그를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와 남은 세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사실 몬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며칠 동안 선명하고 동일했어요. 결국 몬티는 눈물의 결단을 합니다.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가 나를 붙들지 않도록 대신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세요. 아내의 장례식 날 이 몬티가 가족을 대표해서 단상에 섭니다. 그 자리는 당대 농구 스타들을 비롯한 한 900여 명의 조문객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수많은 언론은 이미 몬티가 복수를 결심하다라는 기사 초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드디어 몬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

우리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아내를 잃은 것이 너무 힘들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끔찍한 일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는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함께 괴로워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몬티는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몬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이끌어냈느냐? 코트로 돌아왔어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코치였어요. 그리고 아주 날마다 성적이 좋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어느 팀의 감독이 됩니다. 선수들은 늘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리는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팀이라고 그렇게 선수들은 방황합니다. 그런 선수들만 모여있는 팀의 감독이 된 이 몬티는 방황하는 선수들을 가슴으로 품는 영적 아버지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팀을 1위로 이끌어 우승을 시키고 그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몬티처럼 막막하고 억울한 인생의 장애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너무 힘든 장애물로 인해서 남몰래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 다 나에게 맡기고 나랑 함께 넘어가자.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우린 두 가지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돼요. 상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과 함께 장애물을 딛고 넘어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0: CBS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자아도 드리면서 그렇게 진리를 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네팔 선교 여행에 우리 아들 다니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삶을 떠나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잠자리가 예민한 분들, 음식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함께 간 형 누나들과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특히 네팔 현지 아이들 학생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 이곳 생활 불편하지 않아?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엄마도 보고 싶을 텐데 어때? 그러자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선교지가 딱 그렇지. 불편해도 참아야지. 여기 너무 좋아. 행복해. 나 너무 기뻐. 누가 들으면 선교지 한 100번 다녀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로서의 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단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든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함께 걷는 이 시간과 이 순간이 정말 눈물겹도록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억만금 벌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분명히 부모의 기쁨이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커피를 내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두 위에 뜨거운 물을 아주 살짝만 떨어뜨리는 거죠. 물이 닿은 원두가 부풀어 오르면서 향이 은근히 배어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바리스타들은 이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인다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조급할 때 상대에게 뜸들이지 마 이런 얘기도 우리는 자주 하는데, 조급하게 물을 들이붓기보다 잠시 뜸들이고 숨을 고를 때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월요일도 그렇게 조금은 뜸들이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진한 커피향처럼 기분 좋은 은은함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라면서 새 하루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강성수님 신청곡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5월 내내 우리가 이 찬송가를 참 행복하게 들었는데 싱그러운 6월 초여름의 아침에 흐르는 이 곡도 참 좋네요. 수니님은 병원 가세요. 벌써 6개월 돼서 일산으로 남편 병원 가는 길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오늘도 더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듣기 바라면서 수니님 듣고 싶어 하신 곡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금 전에 케니 로저스 음성으로 흘렀죠. 아, 남편분과 6개월마다 검진 가시나 봐요. 아유, 6개월도 참 빨리 돌아오죠. 이번에도 괜찮으시길, 그래서 다음번에는 6개월 말고 1년 후에 봅시다 하는 말 듣고 오시면 좋겠네요. 6월 8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분주한 아침 이제 물 한 모금 합니다. 잠시 뜸들이기 하면서 6월 8일 월요일 시작하죠. 들풀님. 좋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아 답답해, 뜸들이지 마, 어서 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마음 분주한 월요일 아침 이곳에서는 잠시 여러분 뜸들이면서 천천히 조심히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출근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같이 듣다가 이제는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저는 5월 말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엄마 계시는 임실 친정에 가서 마늘과 양파도 캐고 자매들과 많은 추억 쌓고 왔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 감사라는 단어만 생각납니다. 파크릭스님, 네,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정년 퇴임일을 맞으실 수 있는 거 정말 큰 감사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일하러 가지? 이제 난 쉰다 하면서 자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흐른 곡은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대전에서 듣고 계십니까? 뒷자리 4414번으로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017년에 개봉됐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란 영화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영국군을 구조하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려냈습니다.

해변에 고립된 병사들의 일주일. 그들을 구하러 바다를 건너는 민간 선박의 하루. 독일 전투기와 맞서 싸우는 조종사의 한 시간이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땅, 바다, 하늘에서의 물리적 시간들은 제각각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히게 다급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은 결국 영국군이 탈출하는 결정적인 그 하나의 순간에서 맞물리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분량과 속도는 제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내 시간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주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시간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을 해요. 이제 6월에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김한수님, 네, 이미 6월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달에 사위 보시는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서운해서 우리 따님 어떻게 보내실까요? 축하드려요.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월 8일 월요일 아침 0384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의성 시골은 마늘 수확으로 무척 바쁩니다. 예, 그쵸. 의성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한 번씩 오시는 아주머님이 계신데 TV도 아니고 라디오 아침 정미나 방송을 들어보라고 얼마나 설명을 하시는지 우리 마늘밭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바쁜 일손도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70 넘은 내가 마음의 빚을 갚아요. 이렇게 0384번으로 참여하셨고요. 마늘 수확 농번기 일손도 도와주면서 우리 프로그램 홍보도 많이 해주신 그분 누구실까. 또 고마운 마음에 그분이 추천해 주신 방송 틀고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니까 모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추천해 주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나 우리 0384님께 제가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농사일로 바쁘시느라 왠지 식사 차리기도 힘들고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그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요,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하얗게 펼쳐진 얼음 평원 위를 걷고 또 걷다가 화난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제야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갈 때야 화난 마음에 무작정 갔는데 되돌아오는 길을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멀 수가 없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멀리 갔을까.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도 화가 깊어 너무 멀리 갈 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이 곡을 들으면 마음이 착하고 조화로워져요. 카펜터스의 Sing 남기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샤브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0: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검찰청은 곧장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뽑았다는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과실만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위원 구성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잠실 올림픽 공원을 지켰습니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0: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이 먼저라며 재선거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요구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년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약 100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물러나는 가운데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실용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1년간 국정 운영 능력도 검증된 한성숙 후보자를 총리로 발탁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한층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SK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만남에서 SK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사업 협력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젠슨 황 CEO는 오후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을 만납니다. 전 부회장과 황 CEO는 고대 역폭 메모리 등 메모리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해 요격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거점 다히에를 공습한 직후 벌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에 공격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제 그만하고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란에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3: 오늘 아침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대부분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17도 안팎인데요. 오늘 일부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곳이 많겠습니다. 심한 더위는 없겠고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 26도, 춘천, 광

제주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상도 일부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잠실 개표소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재선거 요구로 바뀌었고 참석자도 2030

0: 젊은층이 많습니다. 파장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오늘 1부와 2부 정치 맛집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식기냐 아니면 쇄신이냐 갈림길인데요.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1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뭘까요?
4: 네, 개표소 봉쇄 시위 나흘째.
2: 예, 송파구의 개표소 앞에 집회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처음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4: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집회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초반에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참정권 침해, 재선거 요구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영상도 이제 같이 나갈 텐데요, 유튜브로는요.
2: 예.
4: 여기 지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금요일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현장을 찾았었어요.
2: 지금 뭐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그 안에 개표소가 있죠.
4: 네, 핸드볼 경기장 앞 주변인데요. 예. 보면 이제 태극기 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근데 금요일 때는 이제 그때는 정치권 인사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인사들이 많이 찾았고, 또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인사들, 황교안 자유한혁신 대표나 뭐 전한기 씨 등이 현장을 찾으면서 그때는 좀 정치적 성격이 부각이 됐었는데
2: 예.
4: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만 외쳐주세요. 뭐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마세요. 정치 구호는 자제해 주세요. 이런 안내문,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쓴 안내문들이 붙어 있고요.
2: 예.
4: 그리고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거듭 강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은 이 집회가 극우 집회로 보여선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성조기 흔들지 말고 태극기만 들자 이런 요청도 나오기도 했고요.
2: 예.
4: 그리고 이번 시위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참가수 상당수가 20, 30대 청년층, 그리고 또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나 초등학생 아이들 같이 나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좀 눈에 띄었다는 점이에요.
2: 예.
4: 이 참가자들은 이번 문제 본질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그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올림픽 공원에 집결한 인원 가운데 20, 30대가 55%로 집계됐고 60대 이상은 10%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수치상으로도 20, 30대가 많이 몰려 있었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6시 기준 이제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3만 명 가량이 모여 있었는데 자정까지도 이 집회 계속 이어지고 밤새 이어졌는데 그 밤 사이에는 좀 수천 명대로 줄어든 수준이긴 합니다.
2: 예,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부 갈등도 있었다고요?
4: 네, 그러니까 이번 사흘 동안의 시위 특성을 보면은 이제 늦은 오후가 되면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날씨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2: 예.
4: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다시 이제 부정선거나 스타터 스티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제 선을 그려는 참가자들이 재선거만 외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피켓을 둘러싸고서는 참가자들끼리 신랑이 벌어지면서 폭행 신고가 이제 경찰에 접수. 된 일도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지난 5일에 그 잠실 7동 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과잉 진압했다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지휘부 현장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넘어서 선관위 관리 책임, 뭐 경찰의 현장 대응, 재선거 요구까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2: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일단 내 참정권이

0: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준비로 침해당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꽤 있고
1: 예.
0: 또 부정선거론자들도 있고 구구단체도 있고 다 결부된 것 같아요.
1: 일단 그 제가 눈여겨봤던 게 시위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시위대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시위대라는 게 이제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0: 예.
1: 시위를 하는 대열이 이제 시위대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보이쳐질까봐 그러니까 나는 다 개인이다. 우리는
0: 예.
1: 다 분노한 개인들이 다 나온 거지. 이렇게 뭐 더 단체나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있다. 그래서 조태흠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뭐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섞여가지고 뭔가 엮이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분들이 많다.
0: 예.
1: 여기 뭐 저도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수 성향이 아무래도 많죠. 보수 성향이 아무래도 많은데 왜냐면 뭐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고 뭐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꼭 보수만 나온 건 아니다 여기에 뭐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 참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참정권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력에 대한 분노도 이제 좀 저변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0: 예.
1: 됐든 꼭 뭐 민주당 정권에 대한 건 분노라기보다는 이 기득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까지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0: 기득권에 대한 분노 그런 게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분노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니까요.
1: 예.
0: 그러다 보면 정부 여당의 분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게 혼합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선거도 이제 절차라는 게 있고 법을 지켜가면서 재선거를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 야 우리 재선거 합시다 합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법 위법이고 다 그건 처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0: 예.
1: 법원에 이제 소송 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건데 그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이제 전체 전국 재선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뭐 상황 추이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늘 대통령 이제 취임 2주년 이제 기자회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인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할지도 좀 관심이 되고 영상을 봤더니 전환길 씨가 저 자리에 빠짐없이 가 있는데 참가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나가라 당신 뭐 이런 얘기했던 영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재선거를 네. 공식 요구하고 나섰죠.
2: 그러니까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0: 예.
2: 이 올림픽 공원 앞 집회를 두고는 올림픽 공원이 지금 민주주의 성지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 재선거 얘기는 초반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0: 예.
2: 어제 기점으로 장 대표가 꺼내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투표 폐지도 함께 꺼내들었는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를 며칠간 실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가 내세운 재선거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김용태 의원은 이제 SNS에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는 안 된다 이런 공개 비판을 했고요.
0: 예.
2: 또 이제 비당권파 의원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선거 패배 책임에서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재선거로 시간 끄는 건데 며칠짜리 생면 연장일 뿐이다. 며칠 뒤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결국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2: 근데 실제로 이제 당대표가 지금 재선거 주장으로 지금 위기 모면하고 있다 평가들 나오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이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거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올림픽 공원으로 나가보길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당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의 거취 표명 이런 것보다 이 선관위 사태에 좀 총력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선거철 휴직 제한 등의 법안 발의를 예고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의원의 1, 2호 법안이 되는 거잖아요.
0: 예.
2: 여기에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재준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들이 이제 공동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0: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하자는 건 그러면 지방선거 아예 다 무효로 하고
2: 네.
0: 전국 다 재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아예?
2: 전국 단위 재선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0: 투표소 용지 부족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 50곳, 잠시 중단됐던 곳이 22곳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투표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싹 하자.
2: 네, 장 대표는 이제 실제로는 어제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0: 예.
2: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난
0: 예,
2: 거잖아요.
0: 서울이 제일 많죠.
2: 현재 그러면

0: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됐는데 이걸 이제 뒤집자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오세훈 시장은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뭐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제 재선거 언급은 없었고요. 진상조사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개혁신당 이제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재선거가 현실성이 없다. 이제 지적 나오는 게 어제 이제 여권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선거법상 이제 공직선거법상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제 그 재선거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1: 예.
0: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이 이 재선거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이걸 다시 하자는 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오히려 그 파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죠.
0: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강도 높은 진상 규명, 책임 추궁 이런 거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일정이 있는데 4부 요인 회동이에요. 오늘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한 헌법재판소장과 만나서 이번 이제 투표용지 사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원래 5부 요인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이 되는데
1: 예.
0: 이번에 이제 선관위원장이 빠지는 거고요. 어제 이 대통령 SNS에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규정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이제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예. 지금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네, 김준일 평론가.
2: 예.
1: 재선거는 가능합니까?
2: 지난번에도 한번 그 다음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투표를 연기하는 거는 천재지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선관위가 중앙선거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 지역의 선관위가 이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났잖아요, 결론이.
1: 예.
2: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제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출마를 한 당사자 아니면 그 정당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투표를 못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그 국민들이 있잖아요.
1: 예.
2: 그 사람들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선거를 뭐 재선거를 하든 뭐 당선 무효를 하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 전국단위 재선거든 뭐든 그거는 여기서 주장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으면 빨리 소장을 내라.
1: 예.
2: 전국에 있는 선거인들 다 무효 당선, 그러니까 전국 선거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소장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 생각이다.
1: 예.
2: 근데 이게 참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으면은 당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주장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당 내부에서도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
1: 예.
2: 선거 패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 이거를 이슈화하고 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50개는 하자. 이게 지금 그 선관위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50개가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1: 예.
2: 그래서 좀 투표가 지연이 됐다라는 게 있으니까 뭐 50개 하자라는 데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의원이나 뭐 이쪽 뭐 최민희 의원도 일부 재선거 하자 그래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 사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3정권을 침해받은 분들은 일단 선관위 발표대로 한다면 50곳이 잠깐 연기가 되거나 또는 잠시 중단됐거나 그렇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거는 사실 명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예, 그러니까 명분을 떠나서 여야 합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위법이에요. 다 감옥 가야 됩니다. 다 그러면
1: 다 감옥 가야 돼?
2: 감옥이 되든 벌금이 되든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와 법이 다 있는데 네. 우리들끼리 재선거합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예.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진짜 하고 싶으면 빨리 소장을 내라 그러니까.
1: 전국하면. 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격지하는 투표소에서 당선된 분이 만약 바뀌었다. 이분들이 또 소송 낼 거 아닙니까?
2: 그러면 그쪽에서 또 소송 내고 그러니까 난장판 되는 거죠. 난장판 그래서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사견이긴 하지만은 예. 일단 소를 내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전국에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군데에서는 뭐 재선거를 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수는 있겠다. 그것도
1: 예.
2: 정치권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뭐 그 정도가 가장 좀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
1: 독일 같은 경우도 2, 3년 뒤에 재선거가 있었어요.
2: 한 2년 걸렸고요. 예. 그때도 예. 그러니까 베를린 시에서 투표가 이제 부실하게 되고 그때는 여기보다 한국보다 더 난리였어요. 그때는 아예 투표용지를 다른 국거를 받았대요.
1: 예.
2: 그래가지고 뭐 지연되거나 다른 국거를 받아가지고

0: 난리가 나서
1: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송파구인데 예. 관악구 투표용지가 갔다 이거죠.
0: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2200개 선거구 중에 한 450개인가 그 정도가 재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의원 시의원 다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그 생각 들어요. 예.
1: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할까요?
2: 네. 새 총리 후보의 한성숙.
1: 차기 총리 후보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네. 뭐 강훈식 실장, 정성호 장관 물론 한성숙 장관도 물망엔 있었지만 좀 의외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후보군에 오르긴 했지만 뭐 유력 후보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중심으로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의외다 반응이 많은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택한 거는 네이버 CEO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을 맡아왔는데 좀 잘해왔다.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은 AI 전환 시대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하게 되면은 2006년에 한명숙 전 총리 이후에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되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1: 아, 20년 동안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2: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기록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기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을 해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AI 대전환과 국민 모델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결국 이번 총리 지명을 두고는 정치인 총리보다는 경제산업 AI 방점을 찍은 이제 실무형 총리를 택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모두의 성장을 이끌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데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장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 그런 것 때문에 한성숙 장관으로 나중에 바뀐 것 같고요. 김재일 평론가.
0: 예.
1: 좀 더 분석을 해주신다면
0: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좀 들은 얘기를 보면은. 총리를 가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쯤에 이제 조선일보가 예. 정성호 내정 장관 아니야 총리 내정 이렇게 보냈거든. 뉴시스는 이제 강훈식 내정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그 내부에서 검토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완전 오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1: 예.
0: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가 있는데 친명계가 조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친명 좌장으로서 지금 또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당에서 좀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서 총리는 고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1: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0: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김준일 평론가 예, 취재를 해보니
0: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후속 그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하다가 예. 뭐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인 게 비서실장을 그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1: 예.
0: 이게 그러니까 총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 국가 의전 서열이나 뭐 이런 권한으로 봤을 땐 그런데 대통령하고 또 합을 맞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1: 사실 정책 참모 역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좌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0: 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역대 비서실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교를 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특사로.
0: 예,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접 날아가가지고 뭐 석유 가져온다든지 뭐 프랑 저기 뭐 캐나다 가서 뭐 이렇게 무기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이게 사실상 중요한 대통령의 특사 아니면은 그런 걸로 외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또 바꾸기엔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게다가 이제 앞에 조태흠 기자가 얘기했듯이 한성숙 이제 총리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AI 뭐 반도체 이런 제2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최적임자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열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특히 특별히 걸릴 건 있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다주택 네 개가 있었는데 세 개는 지금 뭐 매물로 내놓고 지금
1: 한 개는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한 개 팔리고 두 개는 아직 이제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 근데 이게 장관 터는 것과 총리 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
1: 예. 턴다고까지 하기에는.
0: 그러니까 야당에서 터는 거
1: 검증. 검증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예.
2: 네, 저도 실제로 청문회 관련해서 들은 얘기는 이제 청문회가 국무총리 이틀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검증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직전에는 중기부 관련 사안만 얘기를 하면 됐지만 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고 더 집요하게 질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총리, 사실은 이렇게 총리가 된 건 김민석

0: 총리가 이제 당권 도전, 총리직을 물러나고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 부분 짚어보죠.
1: 네, 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당의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뒷받침하겠다. 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 예.
1: 앞서 지난 토요일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뉴 호남 포럼에 이제 김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당원 최대 지분을 보유한 호남 표심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 참석이 이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김 총리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높았던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관점에선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김진일 평론가 민주당 예. 당권 견쟁 구도는 어떻게 봅니까?
2: 일단 뭐 그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 전 대표가 출마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 김용민 의원이 지금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예.
2: 그래서 뭐 거기도 좀 봐야 되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당사자가 얘기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이게 단순 양자 대결이 아니라 최소 3파전에서 5파전, 6파전까지 지금 갈 수가 있다.
0: 예.
2: 지난해 이제 당규를 바꿨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종 연행이 당연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를 당장 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압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자들이 다 같이 좀 뛰고
0: 예.
2: 그 이후에 어떻게 연대를 하는지 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아직도 강력한 주자는 맞지만은 그지만 확실히 이번에 좀 많이 좀 기스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0: 아니, 그건 괜찮아요.
2: 아, 괜찮습니까? 예. 뭐 호남의
0: 생채기가
2: 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책임론.
0: 예.
2: 그래서 뭐 격전지에서 다 진 것에 대한 책임론을 아마 주자들이 그 경쟁 주자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0: 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다음 뉴스는 젠슨 황.
1: 네. 예. 프로야구 시구의 깐부 회동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뭐 주말 내내 제스당이 어디를 갔냐 이게 계속 화제였던 것 같아요.
0: 예.
1: 거의 뭐 AI 아이돌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자로 등장을 했는데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시구를 했는데 등번호가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을 의미하는 것이 93번이었고요.
0: 예.
1: 시구전에는 뭐 코리아를 외치면서 이제 한국의 KFC를 먹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의 치킨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구 마친 뒤에는 또 강남의 깐부치킨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시 만났는데 요 AI 반도체 핵심 파트너인 이제 SK하이닉스와 협력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야구장 일정에 앞서서 어제 오전부터 일정이 정말 빡빡했는데 오전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제 서울 우레옥에서 평양냉면 회동을 가졌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엔비디아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오후에는 게임 산업으로도 향했는데 장병규 크래프토 의장과 함께 PC방 찾은 다음에 또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와도 또 이제 별도의 PC방 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출발점이 이제 원래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다는 점
0: 예.
1: 이런 건 이제 부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뭐 현대차, LG, 네이버까지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치맥 야구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됐지만 사실은 결국 이제 AI 그러니까 한국과 AI 동맹을 맺겠다 뭐
0: 예.
1: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0: CEO 마케팅은 전 세계에서 젠슨왕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먹기도 잘 먹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 거냐. 그 시금석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사선 김도읍 의원, 삼선 정점식 의원, 또 삼선 성일주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중에서는 쇄신파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을 지금 전화로 만나서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김도읍입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0: 예, 원래 내일 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가 하루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로 결정이 됐죠.

0: 근데 원래 내일이나 10일이나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네. 일단 그 전임 지도부에서 뭐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촉박하더라도.
0: 예. 예. 그렇군요. 일단 지방선거 숫자로는 참패입니다. 비록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겼어도.
1: 네.
0: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김도부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김도부 의원이 계속 좀 안 나섰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다. 결심한 배경이 있습니까?
1: 제가 국민의힘 깃발 아래 사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진이 되었습니다.
0: 예.
1: 그간에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정책위 의장을 할 때부터 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이치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0: 예.
1: 그래서 당의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 당의 노선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선은 경고의 결과 그대로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선 중진으로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 재건,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의 노선을 좀 바꾸는데
0: 예.
1: 기여를 하고
0: 그러한
1: 토대 위에 다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0: 당의 노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렇다면 지금 당권파 주류파라고 할까요? 당내 주류의 노선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1: 결국은 저희들이 비상계엄이라는
0: 예.
1: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친윤 프레임, 윤어게인 프레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민심은
0: 예.
1: 거기에서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또 후보로 출마하신 분도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분이 또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0: 예.
1: 제가 나서서 일단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민심에 따르는 당의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0: 지금 그런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윤어게인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후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네.
0: 지금 나머지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그렇습니까? 한 명만 그렇습니까?
1: 아, 글쎄요. 앵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겁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1: 네.
0: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국민들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 예.
1: 민심의 이 지시는 민심의 방향은 빨리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0: 예.
1: 라는 방향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과는 국민들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엄중 경고장을 받게 된 것이죠.
0: 예. 엄중한 경고장을.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1: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래도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지켜낼 보수정당으로서
0: 예.
1: 재건할 기대와 희망,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께서 남겨주신 것이지
0: 예.
1: 저희 당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0: 아, 당이 지켜낸 게 아니라 국민이 남겨줬다고 표현하시는 거군요.
1: 국민들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낼 보수정당으로서
0: 예.
1: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일말의 기회의 여지를 남겨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0: 장동혁 지도부는 그러면 희망의 불씨를 지켜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0: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1: 예.
0: 거취를 표명을 해왔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죠. 우리 장동혁 예. 대표도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고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아마 본인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러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1: 예.
0: 저는 믿고 싶습니다.
1: 믿고 싶다고 하셨고 그건 기대고
0: 예.
1: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0: 네.
1: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는 사퇴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 꺼낼 분들은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 가봐라. 부정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거기에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믿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0: 예.
1: 예.
0: 그래서 지금 쭉 지켜보면
1: 예.
0: 민심과 그에 부합하는 우리 당내 많은 분들이
1: 예.
0: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1: 예.
0: 자칫 한켠에서는 그러한 노선 변화, 민심에 따르자고 하는 이 충언을 분열을 조장한다고 이렇게 되치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예.
0: 예,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당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민심에 부응하자라고 하는 충언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까?
1: 예.
0: 지금 현재 잠실에 우리 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절규는 또 달리 저희들이 대응을 또 잘 해나가야 되고
1: 예. 예,
0: 국회 차원에서 당이 민심이 요구하는 당의 노선 변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1: 예.
0: 예.
1: 선관위의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을 하고
0: 예.
1: 또 민심과 어긋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게 봐야 됩니다.
1: 사실 뭐 경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주류 당권파로 분류되죠. 정점식 의원의 경우는
0: 예.
1: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분열은 안 된다면서 장동혁 대표 사퇴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0: 그 정점식 후보께서 주장하는 강한 야당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1: 예.
0: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싸우려면 그야말로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러면 저는 당내에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대동단결하는
1: 예.
0: 그래서 대여투쟁 능력을 키우는 그 기초는 당대표의 노선 변화를 토대로
1: 예.
0: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 예.
0: 당대표의 노선 변화 그걸 태도로 그것도 토대로 한 우리 당의 대동단결 이것이 강한 야당을 만드는 것이다.
1: 예.
0: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은 안 된다라고 하신다는데 저희들이 분열하고자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예.
0: 다만 노선을 제발 좀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칫 분열로 치부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 말씀 이제 예. 민심을 따라가는 노선으로 분열하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그렇죠. 대표는 민심과 너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의원님들도 지금 장 대표 제가 쭉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아,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막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1: 예.
0: 당이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새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1: 예. 예. 그런데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110명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해서 뽑는 건데
0: 네.
1: 일부에서는 이제 뭐 앞서도 저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권 주류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많아 보이는 숫자로 다수인 듯한 이미지를 주는데 실제 그런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당의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 의원들이 많다는 건데
0: 예.
1: 또 일각에서 볼 때는 구 당권파들이
0: 예.
1: 지금도

0: 단권파죠. 이 단권파들이 더 주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이게 좀 충돌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 그 지금 그 출마하신 분들 쪽에서는
0: 예.
1: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의원님들과 만나서 진솔.

0: 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 뭐 선거 전략상 대세론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네.
0: 당내 소장파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티기를 시도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게 이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물러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있고요. 또는 뭐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또는 재신임 투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당의 노선이 변해야 된다. 당이
0: 예.
1: 민심에 지선의 결과에 따른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0: 예.
1: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0: 그렇지만 예.
1: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민주당을 상대로 이야기하듯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0: 예.
1: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싸우는 모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말 보수 정당의 어떤 품격을 가지면서
0: 예.
1: 당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요. 지금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1: 노력해야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표 중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 저는 장동혁 대표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0: 예.
1: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0: 예.
1: 이 비대위는 가장 짧은 기간
0: 예.
1: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하느냐 전당대회만 치르는 비대위 이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당의
0: 예.
1: 당에서 여러 차례 비대위를 운영을 해봤지만 썩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대위가
0: 예.
1: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대위는 분명 최단기간 내 전당대회만을 치르는 그 비대위로 운영을 해서 바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0: 예.
1: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럼 현안에서 이걸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당한 전 당대표죠. 한동훈 네.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당에 찬성하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네.
0: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 총선과 그걸 토대로 한
0: 예.
1: 2030년 대선에서 정당의 목적인 정권 창출을 이루어내려면 이 거대 여당 또 민주당 또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정권을 창출하려면 저희들 힘을 키워야 한다.
0: 예.
1: 그러려면 범보수 세력이 저는 화합이나 단합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에 가까운
0: 예.
1: 그런 대동단결을 통해서 대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0: 예.
1: 그런 상황까지를 만들어가야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의 복당도 정권 창출이라는 대성적 차원을 전제로 한다면
0: 예.
1: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1: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의원이 제명당한 상태이고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0: 예.
1: 아, 그래서 당헌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복당이 이루어지면 좋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 예.
1: 그 대전제하에서 이 복당이라는 것은 정권 창출을 위한 대동단결의 차원에서
0: 예.
1: 더 중요한 것은 화합의 차원에서 복당이 이루어져서 정권을 창출을 하자라는
0: 예.
1: 게 제 소신입니다.
0: 예. 앞서 금요일인가요? 나왔던 그 백브리핑을 제가 좀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은.
1: 저는

0: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다.
1: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1: 아, 당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의 복당은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0: 예.
1: 그래야만 복당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런 차원에서도 당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뉴스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1: 네.
0: 일부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1: 네.
0: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서 계속 연일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앵커님의 그 잠실 현장에 대한 시위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0: 예, 예.
1: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참정권 침해거든요.
0: 예.
1: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노한 시민들이 지금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0: 예.
1: 지금 이분들은 저희 그 생업과 학업에 열중해야 될 뿐인데 다들 이렇게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0: 예.
1: 이거는 대통령의 또 그 여당의 특단의 조치가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0: 예.
1: 그 특단의 조치는 첫째, 원인 규명을 진상조사를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초강도의 특검을 빨리 발족시켜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선관위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시스템, 인적, 물적 시스템을 대개혁한다.
0: 예.
1: 라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천명을 하시고 약속을 해야만
0: 예.
1: 지금 생업에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 시민들께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는 이 저항권은 아마 상당히
0: 예.
1: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0: 예.
1: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공표하시고 약속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0: 예.
1: 보고 있습니다.
0: 혹시 장동영 대표는 뭐 전국적인 재선 것까지 언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1: 재선거라는 것은 법률적 영역입니다.
0: 예.
1: 아, 법률적 영역이고 재선거라는 것은 법률적 요건이 맞아야 한다고 이제 뭐 학계에서든 또 그 외국 판례든 그렇게 나와 있죠.
0: 예, 20초 남았습니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상과
0: 예.
1: 원인 이런 게 철저히 규명된 상태에서 판단을 법률적으로 사법에서 해야
0: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2부로 갑니다.
2: CBS.
3: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You sing to one.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 맛집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주말 새 뜨거웠던 정치권의 이슈 그리고 이번 한 주 전망해봅니다. 그럼 50원의 단문,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현재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나도록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3: 예, 중앙선관위의 이번 지방선거 홍보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나도록. 선거 때만 되면 중앙선관위는 투표 동료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투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방방곡곡 신명나게인데 신명나게 투표하러 갔더니 정작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매번 투표하라고 해놓고 정작 투표용지는 덜 인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관위가 사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1%, 95년 지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자기들이 조사에서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해놓고 정작 투표용지는 덜 인쇄한 선관위,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참정권이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 충분히 화날 만합니다. 다만 부정선거의 정황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전환기 씨 나가라고 한 잠실의 시민들 잘하셨습니다. 부정선거랑 꼬이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은 위험합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1: 예,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은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들어오시면서 이현정 의원님, 방송 전부터 이게 뜨거워라고 하셨는데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아니, 항상 이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세 분이서 계속 쉬지 않고 김준일 평론가랑 넷이서 네. 조태인 기자하고 네. 끝나셨는데 안 가고 다섯 분이 계속 쉬지 않고 떠들어요.
4: 왜 고자질하고 그러죠?
1: 저희가 광고 타임 고자질만 있었는데 근데 대기실 주로, 분위기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3: 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5: 아니 근데 조태인 기자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었어.
1: 대기장 그냥 앉아 있어. 예,
3: 취재하고 그 사이에서 취재하시는 것 같더라고.
1: 이거를 이현정 의원님이 이르시는 걸 봐서는 예. 민주당 비판이 많았습니다.
3: 저희는 항상 뭐 저 단골이죠.
1: 집권 여당이니까.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준비한 메인 디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가 먼저 준비한 메인 요리, 여당이니까 제일
3: 네,
1: 먼저.
3: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선관위 네. 투표 참사입니다.
1: 선관위 투표 참사. 네. 자,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모두 까기 박원석 셰프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5: 예, 오늘 제가 가져온 메뉴는 돌아온 한동훈, 힘세진 오세훈, 버티는 장동혁입니다.
1: 아, 세 명을 다 한동.

0: 김성훈, 오세훈, 장동영에 대한 분석. 네. 그러면 최연장자 김근식 셰프가 가장 메인 디시는 어떤 겁니까?
1: 꼭 그렇게 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0: 수식어를 좀 붙여보려고 했더니
2: 감사합니다. 네. 그냥 낭만 꼰대라고 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낭만 꼰대 김근식 교수님이 가져온 요리는 뭡니까?
2: 예, 낭만 꼰대 김근식이 가져온 요리는 명청 갈등의 전조 김민석 정청래 당권 경쟁입니다.
0: 아, 여기는 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경쟁. 끝으로 청년 이기인 셰프가 가져온 메인 디시는 뭡니까?
3: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 소리 감사합니다.
0: 아, 그 40대 중반이에요?
3: 예, 그렇습니다. 84년생이어가지고
0: 아,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3: 고맙습니다. 네. 칭찬으로 들을게요.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0: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 예, 일단 3당끼리인데 한 당은 제치자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김현정 셰프가 가져온 선관위 투표 참사. 이거 가장 큰 이슈죠. 올림픽 공원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 현장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부 태극기도 보이곤 있지만 네. 뭐 부정선거 목소리는 별로 없고 일부 있지만 네. 재선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4: 일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뭐 그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참정권이 침해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정정화 시킬 것도 아니고 뭐 음모론과 부정선거 이런 거와 연계될 것도 아니고 예.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지혜를 지금 모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또 이제 요구서도 제출을 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특검이라든지 개헌까지도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예. 이거를 본인의 그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좀 악용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정말 집회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계속 봤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나흘째인데 예.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뭐 정치인들도 참석도 하고 뭐 전환길 씨 뭐 그리고 황교안 씨 등도 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음모론 얘기하지 마라 하고 오히려 거기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0: 예.
4: 성조기도 버리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는 그 자발적인 집회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정말로 엄중하게 받아 안아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0: 민주당에서도 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거는 당연한 응당한 분노지 뭐 네. 부정선거론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4: 그렇습니다. 예.
0: 지금 방안으로는 해결책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개헌까지 아마 선관위 위상에 대한 부분일 텐데 개헌은 네네. 개헌까지 언급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 등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두각이 박원석 의원님께서.
5: 근데 이제 재선거는 요건이 있잖아요.
0: 예.
5: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이게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야 재선거가 가능합니다.
0: 예.
5: 이게 이제 통상 뭐 당선자가 없거나 중간에 후보자 유고 사태가 벌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상 남은 재선거가 가능한 요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야만 재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게 무효가 되려면 누군가는
0: 예.
5: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건 당사자, 이해관계자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입후보했던 후보자거나 본인이 예.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유권자거나.
0: 유권자.
5: 근데 지금 전국에 한 50군데 정도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투표 절차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입후보했던 후보자나 그 유권자 누군가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재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5: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주장할 거라면 당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을 이 설득을 해서 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든가 뭐 이런 절차를 먼저 해놓고 재선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0: 의미가 없는 일이다.
5: 그거는 오히려 저 현장에 있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격발시키거나 혹은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분들 중에 뭐 그렇지 않은 재선거까지 주장.

0: 당하지 않고 어쨌든 이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결이
1: 예.
0: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런 주장을 제1야당의 대표가 한다는 건 유감스럽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심각한 문제.
0: 오늘 대통령이 뭐 사법위원 회동도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든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제도 개선이든 좀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오세훈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낭만꼰대 김근식 교수님은.
2: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정치권도 굉장히 주판알을 지금 튀기는 것 같아요.
1: 예.
2: 이제 그러긴 한데 그 젊은이들의 분노는 굉장히 즉자적이고 그다음에 단순하고 정당한 것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그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계산을 하거나 득실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 진상규명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다음에 여당도 지금 참여를 했지만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능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수사하든 조사하든 해서 진상규명해서 책임자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게 필요하고요.
1: 예.
2: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 개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여야가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심지어 지금 여당도 굉장히 수세에 몰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생각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헌까지도 고려할 정도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관위에 대해서는 진짜 가차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데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사건을 풀기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재선거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첫 번째 진상규명과 두 번째 재발방지는 대충 여야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재선거 여부를 놓고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남아 있는데 이건 일단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과하게 튕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거는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유고 상태가 되거나 선거 무효소송에 의해서 선거가 무효가 판정되면 재선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구호로서 재선거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이 사안이 굉장히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재선거 여부는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이의 제기와 그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전에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청 제도를 먼저 14일 내에 해야 되니까
1: 예.
2: 그걸 한 다음에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재선거가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건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재선거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적확한 해결책은 전 아니라고 보는 게
1: 예.
3: 다시 한번 재선거를 해도 똑같이 용지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동혁 대표 재선거 주장은 과연 지금의 그 90개가 넘는 기초단체장 후보 그리고 당선자들에게 이해가 된 건가요? 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당대표가 이런 당론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1: 예.
3: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무엇보다 서울시장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 후보의 사퇴 내지는 상대방 후보의 그 선거 무효소송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상대 당 낙선자 후보한테 우리 당 당선을 번복해줘라고 지금 무효소송을 걸라는 것 아닙니까?
1: 예.
3: 그 말 그대로 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층위에서의 재선거가 있어야 되는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단위에서의 재선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기초 의원 단위에.
1: 기초 의원 단위.
3: 왜냐하면 예, 그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그 표수와 여야 후보의 그 당락 그 차이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은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1: 만약 상쇄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3: 예. 예. 그러나 서울시장 내지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곳까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내의 혼란만 가중하는 일이다.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송파구 개표함 두 개 2천 표를 나중에 개표를 했더니. 여기에서 서울시 광역의회 비례대표가 바뀌었어요.
3: 당락이 바뀌었죠.
1: 민주당이 원래 8석, 국민의힘이 7석이었는데 한 석을 국민의힘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재선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 말씀하신 좀 전에 이제 부연하면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 취지는요.
1: 예.
0: 저희가 지금 그 헌법기관이잖아요. 중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게 독립된 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인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1: 예.
0: 이제 선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해체하거나 뭐 일반 행정기관을 편입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한 건 아니고요.
1: 예.
0: 지금 그 외부에서 견제와 감

0: 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는 감사원에서 가능한데 직무 감찰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개정안도 낸 법적 감사원법을 낸 법적이 의원도 있는데 그것이 이원적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 그 감사원법만 개정해서 직무 감찰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원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거에
1: 당시
0: 대해서.
1: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냐 이걸 헌재에 물어봤는데 헌재가 안 된다고 했죠.
0: 이원 판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원 요소를 없애기 위한 개헌의 차원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선관위가 이번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소꼬리 투표라든지 뭐 지퍼백 뭐 등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 특혜 채용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휴직자가 선관위 휴직자가 17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기강회의라든지 선관위의 그런 책임감 부족 등 이렇게 조직 전반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이번에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당에서 냈는데요. 저는 빨리 어쨌든 최단시간 내에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국회에서 선관위를 불러서 이 사태 경위와 책임을 묻고 또 대책도 논의하고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 있게 제1야당 대표신 만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재선거 주장하기 전에. 재선거는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2: 저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나 혹은 광역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후보자 중에서 아마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걸 제1야당 대표가 주장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아니다.
2: 결국 국회는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앞장서 주시라. 지금 여당이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걸 가지고서 공세적으로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요구하면 여당이 거부할 입장이 못 돼요.
1: 예.
2: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정치를 주도해야지 본인이 송파 가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분들 격분시키고 재선거 주장하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3: 그러니까 여야가 다 그 우려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좀 튀는 듯한 저 주장 사실 주말 사이에 저 주장이 나올 말까 염려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우리 당에서의 시선은 뭐냐면 물론 그 분노한 젊은이들 청년들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 안는 게 정치의 임무이긴 하지만 이걸 행해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진퇴와 관련해서 중요한 호재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사퇴 요구를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슈를 아예
3: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
1: 거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냉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대부분의 우리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여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져 나오니까 이걸 마치 지금 여당도 야당도 또 국민 대다수도 이걸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야지 정치적인 어떤 소재로 활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재선거를 특히 또 전국단위 재선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0: 아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3: 제 당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아니 근데
1: 당이니까 상당히 완곡하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3: 그렇죠.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죠.
4: 짧게 첨언하면 좀 국조특위는 소용없을 거라고 봐요. 조작기소 특검 국조특위 때 보여준 그 좀 망측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1: 예.
4: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 국조특위가 열리면 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여부를 거부할 겁니다. 좀 그것도 자료 가지고 입시름만 하는지 한나절 보낼 거예요. 이게 과연 국회에서 맡겨가지고 국회 진상조사를 해야 될 일이냐 내지는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해야 될 일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간만에 여야가 공통의 문제의식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는 그러면 일단은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대안을 페이스북 내거나 회견할 게 아니라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야죠. 그래서 국조특위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가장 적절한 방식에 저 올림픽공원 광장의 에너지를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논의하는 게 가장 먼저이지 각자가 주장하는 어떤 대안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이랑 여당이랑 다 입장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한 명 장동혁 대표만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선거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라고 폐지하자. 대통령과 1대1로 회담을 요구하는. 이게 이거랑 지금 무슨 문제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선관이 9명 중에서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추천하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국

0: 국민의힘에 추천한 분도 두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인데 이 지금 장동혁 대표만 유일하게 이거를 그 자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지금 소비하고 있다.
1: 위기 극복 용도다.
0: 그렇죠.
1: 이게 앞서 저희가 김도 의원을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인터뷰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야당 추천 특검을 하자.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추천 특검이 하면 이른바 부정선거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깔끔하게 뭐 야당 지지자 중 일부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 전 뭐 나쁘지 않고요. 할 수 네.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특검의 취지 정확히 맞느냐. 특검이라는 건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예. 어쨌든 권력의 그런 외압이나 이런 것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인데
1: 예.
2: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엄단의 의지를 밝혔고 검경 합동수사단 얘기도 나왔고 때문에 뭐 저는 그 기존의 수사기구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야당이 여전히 어쨌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작용을 우려한다면 야당이 추천을 하는 특검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여당도 예. 사실은 뭐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느니 그래 야당에서 추천해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3: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황교안 의원을 특검으로 추천하는 건 어떤가.
2: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3: 위험해요. 과거 백경정이 마약 수사한다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수사한다고 했다가 진실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로 주장한 사람이 특검을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또 임명하면 또 그것도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부정선거를 진실 파악하러 들어갔다가 부정선거 없으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의혹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4: 황교안 가든 좀 위험하고
3: 그런 아이디어
4: 그런 식으로 좀 제안하면 참 합리적인 분이 계시죠. 최재형 원장님을 아, 특검으로 그렇죠, 하면 딱 그렇죠. 좋습니다. 합리적이시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원칙 있으시고 예. 실력 있으시고
2: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상당할 걸로 예상합니다.
4: 아닙니다.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우셔요.
1: 여기 4명의 현인들이니까 현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다 돼요. 아니,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평택을 해서 4등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다 라고 우기시는 분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3: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1: 표정이 진지한데요.
3: 아 그렇습니까? 네.
1: 42세 청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하고 또 제가 거기 집회 현장에서 나온 말 중에 전한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은호는 부정선거로 낙선했다. 이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 얘기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혹시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2: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죠.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은.
1: 예.
2: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현장에서 그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자꾸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게 그 시위에 모인 사람들의 취지 이런 예. 것들을 훼손한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자기한테 판이 깔렸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 전한길 씨가 그 집회에 안착을 못하고 지금 핑계도 나온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별도로 집회를 한다.
1: 예.
2: 글로 와달라.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근데 거기에도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 모인 그 참석자들이 일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보기엔 파악이 되고 그보다는 이 시스템의 무능함과 이 시스템의 말하자면 불투명함,
1: 예.
2: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함 여기에 대한 분노고 항의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제가 이제 주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선관위 옛날에 부정채용 있을 때 보통 선관위에 있는 아버지가 다른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인 아들을 경직적으로 부정채용한 거잖아요.
2: 그렇죠.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면 자기가 해본 직업인데. 그 직업은 진짜 논하는 직업이다. 신의 직장이다. 기자들은 웬만하면 아들 기자 안 시켜요.
4: 저도 정말 이번 선관위 사태를 통해서 오랜만에 여야 간에 이견 없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튀는 요구나 정치적인 오염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빨리 여야가 원내대표가 만나든 만나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제도적 개선 방법을 논의해서
1: 예.
4: 정치권이 이럴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눈치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눈치를 보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인증샷 찍는 것을 지금 대충 하려고 그래요. 모든 정치인이 지금 다 가서 한 장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여의도에 모여서 오랜만에 여야가 다 이견이 별로 없잖아요.
1: 솔루션을 만들어라.
4: 네, 솔루션을 대놓고.

0: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그 정확히 합의점이 있고 마지막 재선거 여부는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재선거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일 거예요.
1: 예.
0: 그것도 당사자가 후보자든 정당이든 유권자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됐던 잠실 칠동의 경로당 그 문제가 됐던 2000표 지금
1: 예.
0: 그거는 구청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는 당락의 결정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천 비상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 예.
0: 구의원은 3명을 뽑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1, 2등까지는 표시 그 차이가 안 나는데 3등을 뽑는데 3등과 4등의 차이가 2천 표 이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 최대치가 2천 표니까.
2: 재선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열어놓고 판단해야
0: 그렇죠.
2: 된다는
0: 그러니까
2: 거죠.
0: 그렇게 합리적으로 면밀하게 따져서 그 2천 표의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재선거를 해야죠. 그건 기초의원 선거만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2: 네. 그러니까 호를 낭만꼰대로 정하셨는데 너무 냉철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0: 꼰대지만 김사부 김교수 아닙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0: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없잖아요. 지금 입장을 저희도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계속 재선거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1: 근데 그러니까 최근 그런... 3년 동안 예. 김근식 교수님 입장하고 당 줄 입장하고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김근식 교수님.
3: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정원호 후보가 저기 그 승복했죠. 패배를. 승복을 인정했고요. 네. 그건 혼란을 최소화시켜서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이 부실 선거에 연관돼 있어서 미리 막 빨리 선언한 것이다.
2: 감추려고 한 것처럼.
3: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런 사람 극소수죠.
4: 아니, 아까 김도호 의원 인터뷰도 하시던데 네. 지금 내일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이죠.
1: 네. 모레요, 모레.
4: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 네. 여야 간의 뭐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하고 마주 앉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그럴 생각은 없고 일종의 이제 이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지금 계속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면은 그걸 당론으로 만들던가 당론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장하면 안 되죠. 근데 당대표가 당론이 될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저렇게 강하게 하고 나오면 이게 당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보기엔 황당하잖아요.
1: 예.
4: 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 당선 확정도 늦게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재선거 주장하고 이런으로 인해서 엇박자가 났는데
1: 예.
4: 저는 원내대표 선출이나 돼야 국민의힘이 뭔가 여야 간에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5: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두 당 다 이제 지금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나 경남 대구 같은 곳에
1: 재선거 하자.
5: 네. 투표용지 사태가 있었으니까 재선거 하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 보수한테 유리하게 연장하게 해서 투표하게 한 거다 이거. 또 음모론을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껜가는 또 서울시장 선거 나갔었던 그 김영남 예비후보도 이거 재선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두 당 다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난 다음에 그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4: 다행인 건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당대표는 아니에요.
3: 민주당 입장은 명확해요.
5: 아, 그래요?
3: 예. 그 재선거는 저 법원에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고 박선원 의원하고 최민 의원도 문제가 된 지역 문제가 된 거 투표 기표소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예.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1: 이윤종 의원님이 지금 당 대변인이기 김현정 의원 죄송합니다.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속보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러면 나만 책임져? 뭐 이런 것 같아요.
4: 그 얘기죠.
1: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그쵸. 들어보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네,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광고 시간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방불관 저 S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꿀단지들과 함께하는 유튜브에서 하자라는

0: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두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셰프가 가져온 주제. 돌아온 한동훈, 힘세진 오세훈, 버티는 장동혁까지 오셨는데요. 먼저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국회 본회의에 지난 금요일에 와서 국회에 간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건 그때가 유일했죠. 그렇죠. 겸해 밤 때. 네,
1: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그때 들어갔었고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라고 했는데 복당이 쉬울지 이 부분부터. 예.
2: 아니 근데 한동훈 그 의원부터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내에 있을 때하고 지금 원내 국회의원이 된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예. 현 지도부가 뭐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버티는데 거기하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저는 보일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체제가 지금 저대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들어가면 선거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그거에 뭐 연연하거나 목매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원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당적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복당 문제를 가지고 또 물론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으니까 그동안에 싸움을 했던 건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본인도 뭐 언뜻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서두른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이죠. 의원도 그렇고 뭐 친한계도 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서두르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내에 진입했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명이 부당했고
0: 예.
3: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정당했다는 걸 사실 입증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 위에서 의정활동 충실하고 그다음에 목소리 계속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확실한 비판의 어떤 그 화력을 집중하고
0: 예.
3: 그리고 당내에 새로운 보수 정권의 어떤 토양들을 계속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이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당내 상황들을 지켜보면 되는 거죠. 당장 지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뽑힌 다음 이후에 당연히 그러면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한 이 뜨거운 감자들이 이슈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0: 예.
3: 그런 상황에서 당내 흐름들을 보고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오히려 당내에서 친한계 중심이라기보다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대안과 미래 같은 분들
0: 예.
3: 이런 분들의 중립지대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혁파에 가까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내의 향후에 당의 노선 변화와 체질 변화, 당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들어주면
0: 예.
3: 거기에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동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이른바 스노우볼 효과를 내가지고 키우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그러면 큰 방향을 당장 2년 뒤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0: 예.
3: 이 상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생긴다고 하면 중립지대 의원 중립지대 있는 의원들이 저는 당연한 방향으로 저는 힘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김현정 의원님.
4: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뭐 시간은 사실 한동훈 의원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친한계 의원분들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당 안에서 뭐 그 뭡니까 대안과 미래가
3: 예,
4: 그분들은 소장파 그분들이라든지 뭐 오세훈 당선자라든지 전부 다 지금 저기 이 당권파 장동훈 대표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0: 예.
4: 사태론이 계속해서 이제 번질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아쉬워 갖고 복당해달라 할 필요가 지금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PK 중심의 정당을 하나 창당한 다음에 총선 전에 합당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시나리오로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0: 정당 만들어 놓고 이제 합당되면 안 좋고 합당 안 되면 더 좋다 이런 민주당의 바람이
4: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6월 5일 날 본회의가 딱 열렸잖아요 그때 재밌었던 풍경이 제가 그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경계선에 딱 제 자리였거든요.
0: 예. 근데
4: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수가 늘어서 김용태 의원이 내 자리를 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저쪽에 그 무소속 자리가 그 소수 정당들 옆자리거든요.

0: 혁신당 옆에 앉아 있는데 박은정 의원 바로 옆에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1: 박은정 의원.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가장 높게 얘기한 악연이지.
0: 비판적인 악연인데 그래도 가면서 이렇게 악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악수하면서 가는데 그거 보고 약간 좀
2: 평택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국 한동훈 두 분이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텐데.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랬네요.
0: 곧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2: 아이고. 재밌는 장면이 나올
3: 거예요. 들어가 봤어야 알지. 저는 뭐. 아이고.
4: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에 예. 따라 달려있다. 결국 성일종 김도읍 의원은 복당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 정점식 의원은 이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정점식 의원이 됐었을 때는 약간 좀 미뤄질 것 같고 다른 성일종 김도읍 의원 됐을 때는 어쨌든 복당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건 첫 번째인 것 같고.
1: 앞서 이제 김도읍 의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4: 근데 좀 약간 톤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후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예. 이게 약간 당내 선거에서 기류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톤을 다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두 명과 한 명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아무래도 당내에서 비토 심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한계와 반한계라는 명확한 계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박민식 후보를 너무 많이 공격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품고 가겠다라는 그 톤을 한동훈 의원이 되어서도 유지해서 반한계 내지는 당내에서 친윤 그룹까지 떠안게 된다면 저는 그 복당 문제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1: 그러면 가장 이제 국민의힘 쇄신 이거는 이른바 이제 앞서 제가 김도읍 의원 인터뷰도 했었지만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좀 시금석이 될 건데 자 정점식 의원은 친윤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간지대가 뭐 성일종 의원 알려져 있고 김도읍 의원은 좀 당 개혁 쪽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국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규식 교수님.
3: 원내대표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맞추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1: 힘들죠.
3: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원 개개인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점식 의원을 옹립하려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준비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사실은 출마를 결심한 예. 거고 성일진 의원도 열심히 뛰긴 오래전부터 뛰었죠. 일찍부터.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준비는 역시 부지런한 그 기득권 세력이 한다.
1: 항상 말씀하신 게 이제 간신은 늘 부지런하다.
3: 그 간신은 항상 부지런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원들의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이제 균형추가 움직이는 거죠. 왜냐 이분들도 결국은 자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안 됐을 경우 아 이제 끝났다 그럼 맘 놓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2년 뒤에 자기 스스로의 공천과 총선을 생각해 보면 아 대세는 한동훈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 모든 분이 한동훈이 서두를 필요 없다. 대세는 장악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내대표 결과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2년 뒤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제 뭐 나 그때 김도읍 찍었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다 이거죠.
3: 2년 뒤에 할 필요도 없죠. 뭐 바로 할 수도 있죠. 뭐.
0: 저는 정점식 의원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3: 이번에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뭐 저희 다 예상했던 분이고 그분이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이번에 어쨌든 TK에서 다 이겼잖아요. 경남도 이겼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 TK랑 경남에 있는 의원들이 그 가반수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그 견고하게 지금 자기 저거를 다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체제를 계속 이어가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금 뭐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점식 의원 쪽으로 또 이렇게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 그 복당 관련해서도요. 그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저기 복당을 주장하게 되면 또 당권파는 싸워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그 무리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무소속으로 있어도 충분히 보수 재건 관련된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낼 수 있다. 뭐 이런 저 판단도 한 것 같더라고요.
1: 박원순

0: 부모님?
1: 뭐 당내 지형으로 보면은 다수파 쪽에 가까운 정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모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분명한 건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3파전이 있지 않습니까?
0: 3파전이니까.
1: 그러니까 어쨌든 당권파에 가까운 분이 있고 중간이 있고 쇄신파가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중간으로 수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의회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 예.
1: 양쪽은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과는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설령 정점식 의원이 기존의 당 주류와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일정한 당내 쇄신의 요구를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오래 못 갈 거다. 지금은 어쨌든 본인은 버티고 원내대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들도 그렇게 뾰족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끝나고 새로운 원내 지도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0: 예.
1: 오래 버티기 어렵지 않겠나. 시한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선거 결과를 맞았는데
0: 예.
1: 본인이 기여하지도 않은 서울과 뭐 대구와 경남의 선거 승리를 이유로 버틴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복당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거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2: 저도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성일종 김도우 의원이 지금 의견이 거의 같아요. 표가 갈라질 거라고 좀 봅니다.
0: 예.
2: 게다가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랑 이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 때문에 당이 시끌시끌한데 여기에서 복당 문제까지 하나 더 던져지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0: 예.
2: 여기에서 일단은 정점식 의원한테 표를 줘서 안정을 꾀하자.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친윤그룹 내지는 그 TK 영남 쪽의 의원들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복당하겠다고 하는 그 성일종 김도우 의원이 되면
0: 예.
2: 총선 공천권을 가진 그 원내대표 내지는 차기 당대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럼 나의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불안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안위와 생명 유지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전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정점식 의원으로 표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기인 총장님에게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개혁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합리적 보수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정도로 꼽히는데 이준석 한동훈이 만날까? 요거는 대구쇼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 고정 이쪽까지 미리 해놨습니다.
3: 본회의장에서 둘이 딱 껴안더라고요.
0: 아
2: 껴안았어요?
3: 네.
0: 그래요?
4: 후용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항상 누구 만나면 잘 껴안아요.
3: 아니, 그분만 껴안았어요. 제가 봤는데.
0: 아 그래요?
1: 뭐 특별한 친화력. 뭐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고 온 공통점도 있잖아요.
0: 예.
1: 뭐 그런 게 있겠죠.
0: 이따 이긴 총장님 얘기해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당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인터뷰 영상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5: 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 아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 네.
6: 아마 어떤 브랜드로 어떤 정체성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길 거라고 예측한 뭐 정치평론가나 거의 없을 거예요.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가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 정원 후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밖에 예상밖에 성적표다.
1: 저는 이번 선거를 통틀어서
0: 예.
1: 최대의 히어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대체로 광역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보면 이길 만한 사람들이 이겼고 질 만한 사람들이 졌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승리했더라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전 집중됐을 거라고 보는데
0: 예.
1: 안타깝게도 김부겸 후보가 패배하는 바람에 누구나 질 걸로 예상했던 오세훈 시장의 역전승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1: 예. 돌이켜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론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결국 계엄내란 윤호개인 이미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0: 선거운동 기간 내내 캠페인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1: 예.
0: 장동혁 대표 못 오게 하고 윤호계인 세력과 확고하게 선을 긋고 중도 확장을 지향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만약 그 캠페인 기조가 흔들렸다면 저는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의 여러

0: 가지 이런 게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오세훈 시장은 이게 뭔가 정치를 오래 했고 서울시장도 오래 했는데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1: 예.
0: 이번에 일정하게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당의 도움 없이 거의 자력으로 선거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에 이후에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당 운영이나 이른바 보수 재편, 보수 재건 과정에 있어서 오 시장 목소리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제가 이제 오 시장 그 전략기획본부장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캠프 안에서는 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수치하고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2010년에 새벽 3시인가 4시에 뒤바뀐 그때 신승의 그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신승 이후에 이렇게 그 아슬아슬한 승리, 그 극적인 승리 이후에 당내에서의 위치도 조금 과거랑 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세훈 시장 하면 이제 물론 행정을 맡은 시장이니까 당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1: 예.
2: 이번에 시장 후보를 공천되는 과정, 그다음에 선거 과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1: 예.
2: 나름대로 존재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당내 또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그 부산 북갑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후보 또 이 3파전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당원들 중에는 일부가 장동혁과 한동훈 대표와의 싸움이 조금 피로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좀 대안으로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오세훈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일종의 좀 그 기대에 대한 이전 현상이라고 할까요?
1: 예.
2: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난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좀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됐다. 싶어서 향후에 이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 재건 과정에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김근식 교수님이 오세훈 캠프의 전략본부장.
2: 예.
1: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 예.
1: 제가 사실 주의 깊게 안 들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새삼 나는데.
2: 감사합니다.
1: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였습니까?
2: 계속 그거
1: 장동혁 피해 다니기?
2: 반장이었죠. 아. 장동혁의 장자도 꺼내지 말자.
1: 장동혁의 장자도 꺼내지 네. 말자. 아.
0: 잘하셨네.
2: 그리고 인물론으로 가자 이거였죠.
1: 아 예. 장동혁 대표 일정을 잘 보다가 도망 다녔군요. 아,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나눴던 재미있는 얘기들은 또 꿀단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현대 오피스.
7: 네,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9: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2: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심한 더위는 없겠고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울은 현재 17.8도입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0: 비슷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낮 동안 2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 26도, 춘천, 광주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상도 일부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까지 제주도에도 지역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OTT 서비스로 영화를 볼 때 어김없이 만나는 자막이 하나 있죠. 오프닝 건너뛰기. 클릭 한 번으로 반복되는 타이틀 장면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을 때 자주 쓰게 되죠. 물론 동영상 사이트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기. 관심 없는 광고는 건너뛰면 되니까 이것도 꽤나 요긴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쯤은 스킵했으면 싶고 살짝 건너뛰고 싶어질 때가 있죠. 특히 월요일 아침에 그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현실에서 실현되기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피곤한 순간도 있지만 준비하고 시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즐거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입주 133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